0: ngarangin dai na te ni tambo remog lam kha ji du ti ji kin de che ji ga re ji na ni chi te mi phar gan de te ni ha so ma chu ko ma so te ni de so remo wa na yang na lak ter ba te ni ge te mo ko khu ba ji ti kien ge chong chong ni ge na remo zhi ji ha jiang ga bo yo da kong ge remo da te mi zhi ji ti jin ge te sha ga la ti Dima tsaka nga ki chim na thangka iha mandrawa ga dima sim yu chim. Di thangka ta ta parchir ta yam karmar garli ka thangka ini dimo ziya. Ta tiga ha lipa yengar thiba ta ni dimo dimo li thasu da chinti priyong na. Ama wana nga dimi ki thasu dhiri na nga chim arung sambi dimi ki dachi dhiri bongo. Mungtum dimi yu na dhiga de genga dhiga mungtata rimo prijiya gamo. Tā chōngchōng dī tēk dē mdruhārī, yārā mhōrgyam kā tēnī kā gāngshā kā rū tēk dē zīvā rā, zūk rā tēmī yō nē tā sō tēk dē tā chāktīn hāchāngshāng bōrī, tēnī jī dō thār tā nā tēnī kā jī o tā shūgō tēmō kā chūn tēmō tā kālā yō nā kālā yō rō nā mā rī tēk dē tō līm lī kō yā nā kā ngō nā tō chōngchōng kā rā mō tī nā tēk tā rāng kā khori nā yō nī sēm chān tā tā tā zō Nolri la soba, da tiga rungu, da nam kana chunyo na la soba, da ni jiga ngayagi kima yang zhanda gan jiva yona, da su sama rab jitimi yon taso, da tiga jangu da di taso, da di jiga ram zhawon zhawon zhawon zhawon zhawon taso, da ngay gongka ye yoni, zivi mara ye tondi ngay kir yondi, da ngayagi kimsang di shagi haliba yak, o zhuk to so priyo na shagan, da mrirgan kara ma rizha gyanan, da oyakan gyara rizha gyanan, Nito sama ngohi kena temi ke jiri.
1: Re gen konyi lanzo na ta tonga ramo riji de yon. Chondi pai je ta runga chenung ke shujian de go ne lanla hiu bai kerendu. Re tena ke shujian go te ta gen konyi je tonga ramo ha chung yobu zhaba ma se. Ta ta yon ta rini je za teni den ha. Dei ko ji ge jin zhe ba mong bu yong su xiong nong mi ba de kong zu ke nang ji ren men zhe yong gen chuo tu de ni jin den ke ni zi de jin la hian ha
0: dao zu de ni ta par chi de na xia ge di chun du de ma la yong wan na de ge de ji ren men da tri na na ta de wo de ji na su fa yi ge yang gen ta zhe de ma la ni san bi yang gen ta ya gen tong chi me de na ta ji guo zhong mei ba ge bu ni de 하기는 좀 쉽. 손다도 샤가영 어랑데 지금 달랜도 여호 히디 다 소지요. 저 정말 겨나 야르 동시 끊었나 저기 도모들. 그때 내가 샤가 답대 오는 상태 들은 안 돼요. 말해 오늘 이미 용 용이 다 손이 자나 양 파일 그 양을 겁나 가시오. 더 샤가영이 이쪽으로 좀 나는 데 말 책임을 안 하시거든요. 다 때문에 그러다. 그 자니 양 아시가 양 지금 다 정체된 이런 그 디도타 그 신 듣고나 양 그 갈라클리 양간을 강참마 교제 너무 먹고요 다 그 아주 양거리 그 양 직든 시조도 서 가르침 보였더니 나 좀 돈 덜경다만 라고 덜경라 그 침청을 내리 받나 타나 보였더니 이제 가서 지금 전나 자지로 용도 서 상마 야당 말당 끈다 됐더니 이제 중산 그 지금 세모도 세나 지금 멋좀 그만 좀 되니 말한데 다 지금 사실 때 양지스 것도 동실 독모 되니 지금 강화를 상황 강화 되니 지금 아주 심모다 되는 거다 영어 좀 보시고 되는가 니 동실 그 들람다는 지금 관선한 교지 다소 대장 모두 있다거나 양어 직간에 모두 찾기하고 니 니 다소 땅아책이 영문 그때 영어 영화 카카비 영어 지금 소비 토크 영어 지금 만라라 영어 때나 독순 교지 되는 뭐야 니 시작해 교지 다소 다 거리 그 영어 뜻이 어떤 시기도 뭐 까친 거리 니 시작이 영 거리가 양 지그 어젠 머릿수 온데마 지그 르모다 비정 네르가모 드모요 나트쇼 파말라야 르모데 잡 국민이 다 도마셔게 반쯤 된담들 엮고 다들 총한테 이거 나 등가셔게 지금 된 이거 지 어젠 드 세븐 그 비상비 지그 르모지 스테르니 안더소 파마 즈그 때 한 쪽게 지그 리캉 소소가 디 삼대 영화 지그 정도 지금 소프트한로 다 소중도 나다가 Ni chi mamang bu so chong yi san zhawu, teni yi ge chi gopshang gerwa zhangna ya, na ti tanga tukzhung teni shok kang tan ni chi, ni kang tama nasuk shagi, lukrum yakyun dhan zhagi, teni kang tambun zhagi, 미니 다소 다 알폼나 가정아 디긴데 마라 용니 다소 양 알폼나 아섬치 집주 여러 몽그 다소 그 득측된체 드니 바다오 디긴데 딘단 그 소르키오니 오는 다소 사마양티 디긴 그때가 하란 로니오 사란 로니오 로니 섬섬지 있는 다르니 오는데 디니 로니 라나 테노다노 라셀로 나티 투데니 다나 티미 오르다 다소 사마랑 소소고 지 어떤이 지 손에 내지다 티미 상거 영 글자가 라글리다 디모즈리 테게타다엔 카시다 마소고치인데 로마소르총나나 데미 마소고치인데 나르모 프리오 치든나 르모 프리오 땅가 치든고 코초고 아달리 셈 니 예르라스보단 담보 차가나더니 마라 다든 데 르모 장데오 티 땅가 다친고 드미르라 르모 히손에 살게 양었다 그 르모 티나 데 양토소 사마 쿱 초티오 땅아 양 아체기 양마치고도 아더니 탕카드 소용 때문에 대상빙어 샤가 사라지 락급 들어가지 때문에 요구다 저거 탕카피 좀 연인성 때 양도서 한 하라 양지 송람도 되는 양띠 인가서기 되고 로송 그 양띠니 강한다 그러더니 엄마 샤기 나시기 자기 동교라서 봤더니 이거는 강한다 세르는 때니 지금 어젠 차고 되니 나 샤기 때문에 너무 엄마도 때문에 그러고

레조보나바 참더니나 안추 장군디 나기 간지 도카체위 뇽가 거기 네츠시 줄레샤진이 대용 내가 레코니 베위 네츠다나 총연비 생이 나무로 열라 전쟁 행사 때부터도 니웨로시린 총연비 생이 나무로 이제 송쇼시에디 세리당 덤비고니 도동 송쇼람 소다 여름제 타사 덤보 댄송시에바다 뇽가 하소다 생이 송쇼 쇼디 주중제라 전당은 근데 당위 총연비 뇽가 전당은 레서 신바다 자체시 동라 니위 제시 송자다 서신리 모체시 댄비응아 몽더 신바다 전에 거유 댄비응아 레서 신여바리 총연비 자카실리 윈데크 산주시리 사콩용스 자비 뇽강 고샤마라다 총연비 정우스 이차비 고샤마나네 람지 총연보 송쇼시비 도슈 조시의 제유 총연비 뇽강 송쇼 당자샤지 총연비 제중크 배시 송쇼 도동주 세체 예라주제 주라주연바 세농원체지에 총연보 고셔당 정부고셔 사지고셔 자통고셔지에 고셔제이에 도동 송쇼랍소 죄용리 된초시에띠에 뇽캉 송쇼라 죄용리 차바시에 고셔제이에 도동 송쇼말라 제노젠당 제대제등제위 총연비 뇽캉 송쇼기에 벤디 머드 응사되듯이에 민아이나 조공허게지에 시에차당 뇽캉 코유 댐비응암 레스신니에 고마당 총연비 세냐소기의 정보 담제지파니 고끈니 생인 나무루젤 하소터비 넘박 회사대표 퇴예제 손바리에 뇽캉 송쇼바 최종자기의 자라 송쇼당 생인 송쇼기 다사 담보를 샬레남니에 로젤하정 신유 공기 니도제로 졸로 베리 롱쇼크 세체종 리메종 당하쿠스 고마 제슬레 메바다 동라 니위 니스자유 로무리 젠디젠제 송쇼셰바제 고마 종보자당 선제라종바 몽데신유 나로니 타사덤보 머드 댄송기 뇽캉 체리자다지 저저라 존데 야보시토 몽조라 냠더 총연비 타코제 제시소자당 생이제 등공 송쇼시에니 뇽캉 송쇼샤저 공패 용바라 머드 근데 동제 인시 송바리 제리도동 송쇼바 도데자시지 장코레라 제노제기 고시 텐니니 선바시기유 머메 남드담 제레 빠치라 데니 사쿵트보 다시 제레시바디 소진제 고시시 당당 데나 차제 체르담 레제 체르신유 공기 토다바선데 파이제 레제당 생이라 송쇼샤제디 랭게데 제니 뇽캉 도동 송쇼기 타사 덤보 댄송샤제 인시 송바리 젠데제 고시퍼 셰셰 소적기 타르루 쇼당 내용제 뇽캉라 다시 체르시반나 소저 송쇼기 나지 가치시인 종의 건사종 빠기종다 송쇼사지기에 너브댄송기에 로다 총연비 타코제 소처라 고송당 자시시니 미신포비 소처 쇼피지당 내용 연구 전제제 레든 제대다 레제는 니 랭게 연비에 니에로니 지앙게트터다 커와당 도미 상다 머제바 샤진이시 송바리에 여른지 연구 송쇼당 롱소 전웅제는 제와 전자라 대니 페니당 레쇼 체르 동화 지시에비에 쇼몽비테니 총연빈 뇽콩 송쇼기 모제텐더 송화당 사콩용제 뇽콩 주쇼당 생이 송쇼 제리 차다 저저제기 레덴 디사드 배위 차당 자당 냐 샤 제제제 냠네제 생콩 머제시 런제저유 니도 년가류 론주바라 총연빈 랑우제 고마 종보 산동대 제삼바당 총연빈 뇽콩 송쇼기 벤제 뇌사 되다 진여바리에

레드문바 선더니 난간주 정군이 남기 리중고기 네스 사슈시라 딜레샤제인데 데나 다니도니에던류 게시 하롱비 야디 주체 고츠비 고데리에 대용다가 레쿠니 베위 네자단나 베어롱쇼종 당위 타슈 진주부이 초첸토바지 베어롱쇼종지 니도니에던류 베주농 데기 토른 로네 게시 하롱비 야디 헨루이 담자당 유제데 세다덤비 체지니 네봉괴데 니스 병고초여바리 베롱종종 세르제 주시연바 중국 농대탄주 베종 연락소비 연례 초초거윤 베종 농대 로링기 원즈 저컨 터덴 크저주 산의 사도의 배니 답셔당 저서노와리 제조제 나소 샬렌당 덤바라 야디 흥리 동전데니 지딘 조기에 제르제니 고주신 제보수 괜히 저선에 배비 yunglu rangyo la mawi pechawa jesamji tsema namde su yungchen kabe ngayi yungde la dasha jwepi tasegi tongjan yujetang di tamuri netang kaden chaso jegi yeju na shujeri yunglen shede ayan lengkong ki koma sanche sonye ji tongja wi yungde ki gowa tang tasegi nresu la sato de shede tishan siyo la

0: 사 안동 사 공부 사한다 제일 많구나 통
1: 아마 문 문 샤와 간라 특히 정전진 파마니라 칸디 못
0: 뒤쪽에 년조 선본다 다 데려온데 조차래 다 종생구나 文末生看你用这哟
1: 아마 丁这么送 什么什么谁你妈的啦 我让先把当你路送阿帕
2: 文末文末

0: 마리 마리 치른 가이구무 마리 치른 코머리야
1: 세카실라가 나체 체역지 리트는 쇼라 따뜻고 쪼쪼만 얼근 졸로
0: 말아 응 요티 시샤나 쇼 니 조파 자네 구메타 능사 친드르 리칼리니 디무기 능튼조
1: 세카실라가 티제즈 덴자 마실라
2: 세카실라가 쳄게르 얼근지
0: 능사 친드르 중 그니도지
3: 노사
1: 노사 아파 아마 노사

0: 오마사나 오르노 발라덴 조 용타메 시장 오호친에서 와시사네 네티랑 흑순지 마쪽지 마사나 나냐와 두지 걸땡 그 찍지
1: 엄마 엄마
2: 야친러

대개기 규르코 칼람시베 루셰티리 튀럽기 냠사 양수 캐리유 튀럽 사바르레바타 라바르토 땅기 초신 쪼게바 초츠인 변종 랑아르 중요미베 폐개기 고급 톱휴 사수소 리즈네 갱리라타베 튀 자람 아이 포유토 림나 삼시바 칼람난기 시제티리 롱어동차링 사드미마기 치조타 지도치베 조람 준드기 Rewa samu yansu kiri yu. Shemla, kalam shiba ti senra na.

0: 외내뒤 탁주 제교시 롭뒤 레뒤 창부 창샤 시바타 차겐 유베 사차라 롭저 징중라 지거타 뒤게 공생 동교를 향 뮤뒤 제교 토징기 뒤수 머진 터친 이교삼 롭뒤 이교기 남루 교르주 제디 뷰세 약베 토징기 로마도웨 믹세디 롭저 소소로 고베 돌세 망도 동교시 마온베 롱엔낭 개용수 뷰세 약베 토징 직동하 사르도 갸바타 양나 약도 동교타 라바르도 종진베 토진 약도 동교시 대신 레리 롭저타 지르단 토진 송제기 로마르 듄람 양부수 교시 니 로메 루제타 셈캄 미더브링류 제라 슝류 캬교 마온베 롱예낭 데타 앙탕부 인베 다와디 나레 케친도 지주시 롭저카기 롭튠 파르킹에서 까마 주양한 락다르 지니에 로마르 니리 뇽타르 향 루제 종다르 최수 니르 유베 겔렌시 교타 로메 심캄 대당기 롭소 용캡도 비니 실리에게게 당이시 구이지 주시 로메 뉴버서견티 롭림 용수 미더브링류 롭스베디 지베 체리 시제타 사르드게 삼로 기신 제주 맞지 제리타 녜줄라가베 쿰시 상보 기신 제주시 숨 롭소 자냠 레미 부주타 왕부균신라 다균 제주 차르그 디낭 상마르 롭소 자냠 저규로 내시에 숙진 제유 싱조크니 총기도 레가 제도 쪽에 주 부주라양 선에대게 부주단 잡아라 루브쇼기 왕샤 자냠 저규타 공조 슝니 롭자르 조투비에 돌세 토로 동교시 대신 선에대라토 머진 터친 이교 주투비에 차켄양 루도 동교시 대미 강해 유베 지바라 로람타 지경 지베 럼루 약도 당니 미보르마부의 총기를 타고 결대 니시소 유베 지바라 지미기 믹세 롭자 준교를 갑교르타 왕부균진기 로마소르야 롭소 야부저 규르 슝뉘 격규시
1: 디그디 쿠네 비웨네츠 표정 경종 등구 특조 지규르 부이 초첸 토브규 표정 경종키 뉴돈 스브류르 표규낭 딩히 토짐 롬네 기시라란비 요르트 온주 탐자타 유주티 니세코 지부분 군토 무스 고소시 표정 경종 시트키 주치 선파 중국낭 딩 튼서 변종 연락 소비 귤레 총수 선파 펜쇼 낭디 루빈키 우지 주카 토텐 키주초 산에 사토도 피미 드십타 주지 나오시
0: 디글레 군에 베베니스 디린키 사마 토부이나 성이 샤모타 능이 제세도 부이 니머지리 사면 나가 미지 봐라 사메 초양 겐군키 캄타 듄니 서르벤 타 초제 뉴웨 사마 유저 지기 괴도 겐군 소티가라 사마 사로 용어를 가부 유지 제화 종 차공샹 저롱총 주 총미 양류 사괴 바 티다르 주기 없이
2: 싱글링게 콩세 성경년 전 수케 딘시 원게 라타 도유 주의 리젠 겐군한케 도츠리 나시
3: 더블이 당 젠즈
4: 비리탕 냠레
5: 시디탕 공피
6: 점링기 티링 카상
7: 점링기 티링 카상
8: 승리기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우인 팅디리 젠기 낭튼조니
9: 시진핑키 딜라 아스폴리아 록친 다나네 콘 콜롬비아 총통러 담튼충와 딤지 슈베고르타
8: 점리 시당탄 시조미니 케진키 중국공전다 운니네 롱어갸다 주메응아 코라 조셉 쿠베 딤지 슈비고로
9: 중국공전단키 통도파숨토 벤조 피게탄 지초 창샤용와 군디동와 베준 지신유베고로
8: 미리 야다르치도 추슝기 슘시 처리더비윈기디쿠르와타 미리 야르튼치도 중국로지 리키숨 뷰신유비고로
9: 로주진 중국탄 유럽기 투대미 코르키 중국탄 유럽기 냠레 니핑키 방부체베고로
8: 중국탄 말리시 짐주 냠레 제타도 치디 규지람지 냠준기 류사바잠베고르소인
9: 샴러 팅디리 챙긴당튼 십저남센쇼
8: 기급 기주시 시진핑 기진도 주비치 니슈군이 데라 아세폴리아라 딤제록친다나니 콘 콜롬비아 지둔 기급 기종통도 담퇴중어라 제시리슈노시 시진핑기 중국탄 콜롬비아니 텁주기 로드인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균형 투표. 기급 리뷰 챕시 대편 주 이치 치브라 균투 댄도 당화타. 미망 긴자조 미심레 띵습수바. 뷔제 토비 규지 람지 님중 긴냠레라 비림 사바 삼미시바로 템부치규. 나라네 중국 타 콜롬비인 저와 콤비 주기로 체퇴 통진 치신 유바타. 담퇴 중위 존도 딜라 에스폴리아 탈렌도 배준 치디. 기급 리뷰 협공타 비리 냠레 나르웨 띵습도 당토. 중국 당 콜롬비 특주로 디저와 기름 사바시도 립기로 내치이디 기급 리뷰 미마라 디기 티웨치와 준디 유지 되나유 닌테르 기급 기주시 쉔바 한정기 콜롬비 담튼 중의 중도 쉔바 레스텔레볼라 제디리슈위 딤지 록틴 다나유바시
1: Nyechar zemling ki geke mangbui si dan tan si shun ki gu chi min ne. Zhongkong Zhongyang tan jikep shuji Xi Jinping le lo chen jing ne. Zhongkong Kongchen dan wu nin ne lo gyata jumi nga korwa zho sim kui we dim zhe shu yub shi. Qiang gu le yen yin zun dan ki jikep shuji, ge tuin on yun zhang jing zhe en ki. Zhongkong Kongchen dan ki zhongkong mi mang ki gu chi ti, gang e tan yin gan na cho le nan bar ge ne. Zhongkong ke chu ki ji zho ring lo ki lep qin cha xa le gun di nun din dan di. 中华民族批给给陆巨托为东处为刘赞月陆巨习近平给苏西南为中国共产党给国际我中国民满给基础人陆听日间给结合多亲确用的组织人起不谈罗家尼别别特名次文革级别干局冷部托为东处为重置母体托局了俺的一切颠不越级送于不是 印度尼西亚恰巨党给结合主席总统普罗博瓦伊 中国共产党给中国内彻底重置托别案为主托别他中国民满了地给准备托别重置你同的盘松托印度尼西亚恰巨党给罗总其五月别别村西日结算于不是马德为民满给各操心党给总经总统母一子民满给各操心党给中国共产党谈与人给杂作了几这几个月 牛津其为给及退步处当一部肉的主要十度东九天听爱退个康熙来讲开港期望月季算月土耳其长田坦皮格当期主席总统埃尔多安期吉克书记习近平期国立十部电令坦台给松共恰期端南为出国坦端把捏采退定做结局因 长田坦皮格当期中国共产党坦当一晚期中午十度当年 Gekab nipyo nyamle peke ting sabdo zho gyoro gundi tongdo yueji son yubashi. Palestine jingzhu zanzu lagdar oyonlengang ki zhuzi. Zongtong Abasi, Zhongku cho ki Palestine mimang ki miri timtun kiwaan larsu chibye changdien chasha le yuzhin lodin gyurmin ngan gyab gyor chebar tuji si shu gyuyin. Zetun ki Zhongku targe kongpe yongwe myndun shu gyuta. Zhongku mimang tan Zhongku kongchen dan le gyunche mipar yargye saba yongwe myndun shu gyuyin si son yubashi. Kene ye nyamzhi mangzu na tun ki zunzin, zongtong lo to yi. Zhongku kongchen dan le tobe chumche ki kuala shibu lo cho ki geke pege tan jugyong le gizhen tenbe samsi chibye ngar shu pe yue la. Kene ye pukyo rangxin ki parwe lambu to gyugyu chue sim ngarwe dendu qin yue ji son yu. Bai ursu zongtong lo kishan kui yi. Jikep shuji Xi Jinping ki kuala shibu chugu qinpu si dunba ti geji nyamle le shung nun gyaba tan pege zhonsinbe gekeb ki nuba qiru dongwa. Tiwe changxia ki zemlin jiglam dunba jie le pianto yu. Zhongku kongchen dan ki zhongku mimang ki nechi ti miri gyatar tan gekeb dobden zuk zhun qibe zhui lam to modu chumze sab to ba yi qi dunbu qi xin yu ji song du. Sabi ye zongtong wu qi qi. 中国共产党谈中国民满给北村前辈罗电革命给宁德给西地堂配给全满人路界的学签民满苍满人话进约塞比亚求给中国谈杂作什么点不谈却用给特区肉的主要做法包括千不起个月季送约不是 诺罗耶总统阿迪安给罗加德居民爱一人 中国共产党旗、泽民教官旗、托南旗别破局谈配给出，努巴开前段呢，给个他的给他弥漫的给勇气，来给开前配越级送一不是。马来西亚弥漫熊昌党旗主席、西雄旗总理安瓦尔旗，这个书记习近平给国际我，中国共产党旗、中华以西边给凝聚什么独立前提。 在你这边读戏他根据这个人如果有人在你们这些年西北军前面把他被动为连根几部库的月季送于不是 Singapore 民满恰就当去冲击四兄去总理环巡参议第二次被推入集团上升中国共产党去中国的古天南内不久定色穿越中这地带他们借给中子内中国共产党去民满定完次被四兄都是因些损于不是三么也以其机构当去过作 시중기 존리 라울디 지갑수지 시진핑키 통도파르숨토 로덴 굴미키 돕슈타 조난 기닝도블 데네 중국 피겔러 군디 동교로 구치난네 팅럽쟁기 초스교유 중국 공전단키 중국 고체티 시디탄 타르게기 차샤 문교 경우에 면둔 슈교 인시 송유비시 대통령 기급 망부 시단타 첩세 전주기 구체비 딤지 록친단네 중국 공전단 5년네 롱원갸도 주민아 코르와 巴兹尔给总统鲁拉新就看给主席西尔维年前中国共产党给中国三部队部门是怎么给南部的修金什么特别五年前中国共产党给他的帕拉松图变成了撇给他基础长下的官地东西的训练民办的第一准部他米里加达的给同美森顿团给这天民办给作为部队列数东就密切度切别四句他十只七得出我有几点多西尔维南最七主给推部部中国共产党五年不年罗定有米他熊不灭比他不最给宁得村被讲究帕拉他天内蓝色多人给推年点别中华民办集团几个五年别帕拉 中国第二多么叫人家当给别人比托我们这绝对比绝对过一切远陆局给团结提大力中国共产党给心秀堂提醒展露了卡带球个军切面把的力制当产品女朋友并问进切与不信西尔沃伊拉巴尔图中国预碰运动给拉链了土国的切与不定人主堂女空所蒙西之贵了西军切为马叫切不连撒谎批给他娘们这娘们对了规模提不远 传说不是规矩团员写的送的明星人心电笔偏见的戏剧电笔签约列入罗布斯的母体修炼密体外满位创始国国团产品子女控制去不切吧娘们先凑集了变成了偏见的修笔苦格特别容易给你签约西尔瓦伊中国娘们用的切不是给牵连团特别人心给切过电笔局预报运动给切工作给人电笔偏见别的团队把团 巴泽尔说拉丁美林几个年团员内区写的送中国娘们用接写的送年体外端开团军队超别偏见了军队东超别塞些切游击军队你都你三个略到啊就把他西尔瓦以超别内区的中国河南都参加的个别中国创始巧用的他的给了军队东为拉林里看了拍架什么下雨 Kongi, mime namzhu tan, rinnyu chungzhi ma la so, ngun tun xingli lakzi gyakib nga jibi, xingli tun gigi lechu chero shukjin qin yuji jiba tan. Siyarwa yi, xingli namzhan lakdara qi rin, sani tiki chungmi, piye gigi tabju na gyakib nga shukdi, qu si, xingbi guigu ngun gong tuba rin geni qi yu. Tengdi zhu shu gi, nga ra ne zhungu kong zhen dan gi, mima diwa ran zinbi pie ge gi samlo gyun kyung qibara, ngun zin qi ce ting sab du qing song si qi yun. Zhungu san ne mangbo ro da gu ro tan duk shib qi rin, xi ar wa yi. Zhungu chen ze pie ge gi, min nam gi gyun di co wa ra dab di zhun bi nyong zu ro sam mu qing wa di. Ge yong su kia bi nyu zhu jia lam gi cha gi, min nam gin zhu yu le bai ding gyun du dang wa ma si, cong le qi gu tan, san ne gi ben zhu ro pie ge le gun di yang tip yun.
2: 面具团罗布斯所接工作，米特普人女解决不安级别，协助列车团部队讨论情况。军队特别女军团列军前面把他偏见当我谈，罗格兰国的记者与蒙西志愿组成起，体外躺在谈，可能有松江跟金主接单参与了军队特别。西尔瓦伊，中国共产党给，七九四九岁年，边角团几次偏见了车团七八谈。 几个边角的绝境，全归七百余，体重给绝境七百七个千年。几处用给南宁归修团，三对女不偏我的七余子绝不谈。西尔瓦伊，中国波斯几个给娘们来南水村接到七百，老刘娘们来给南水南湖大修年。几级列队去，偏见中心比几个来阶级学完体外七万点，就是工地当地。几级这个他们体外胸产陆屯个确实偏见中都不七余子全多。
1: 유럽기 뜻십 개제 망부시 기대나 중국의 딩럽지엔탐 콜라시부지엔 기럽균추 계급기 켈린탐 피계기 인연차 통도 발숨토 균형토비에 각전니 중국 공전단기 구치 임바시 한가지 망주징 루버 시비 사호 투디기 지급 좀직바 빈치키 사르괴베 체튼 제제탄린 지급 중국 공전단기 도시 진단了 되니 투몬 김원진 직도 지와마세 티에 미리 갸타르키 차샤 침부추 조겐 코르켄키 누버든비 제 유지 주유 빈치키 유진 중국 피게르 토난 치부치고 유 콘키 되나 중국 공전단리 점린 토키 시다 显大了 군别 让位기 사지 케바 누버문 유부시 중국 지조기 마비저슈 제미바 중국 개주된배 지조정로기 조람토 교티 지조정로기 모오탄 총제 추니 송제 탐습 제규 무조기 닝덥탄 고이 로결리 중국 공전단기 계급 갸타타 미만기 디기러 미토바 촌디 콜라시비 주경 돕쇼 믹세식도 결교부시 비지키 첩세기 균투정신이 중국 주경기 체단기 디웨 리체체부식시 차르구이 타르친바 구비 시군키 니슈니 중국 계급기 피게 터줄러 튼섬정신키 총교용와 겐린치비 디웨 겐린식시 노브초 계급기 시슌키 갸르두치비 시주탐민정와 중국 로마신통도 발숨토 시주지투타 터줄 균투용와 타경제유지타 콘키 디로니 롱아첸중아바 고초베 로인베 묘진치위 짐주차게 중교인나앙자 양난운퉁기 갸르게토베 뉴규 꾸추러 군디 동교인나양자 대다리 중쿠 미갸신위 터주 차르구 누봉원규 대단첩지 중쿠 비입난키 지림추구타 시림킬락린송제킬람수티 미딘키위 서쿠토 문라라다타 문라추다치비규 지초 딘링게 닌치베 문주차겐워 장추베 냠용 림신 캡데 동구규베 지초토 시초베 시단티라 꾸룽키 누바타 增조기 니슈 첨부된바리 교류규지 주도 빈지키 중국 시슌키 망초니 튠중민시바티르 과딩섭랑유진 중국 상주 사지르 차춘나 대내집에 최딘 직구 렉수동외 망추의 지답식 인바마세 망용기 라게 섭도 동화탐 총습기 유고러 군디 동화 종미 법하러 구이체 집지기 차르구 침표를 토지시간시 시균치외 멍시 직구러 멍외 당화규 총기르 시제기 남찬탄 소중러 디니 종총 충제러 로결 치바탐 타르게치외 스쿠이키 타르게 조고르외 스쿠이러 갑결 치기유 Tunti Nyamleki Jixita Lam Suti Tumunto Chukur Yonggur Gundi Nundin Danyu Tugunki Tua Leksu Dindi Chimbata Jujin Tejim Nirishin Dobchir Chimbati Ne Zhongkui Mangchoki Zhongyang Sishung Le Gapgur Chichi Zemlingi Duncetu Lebe Zawai Gugenshi Yinbe Nguinzin Cheyu Pinchiki Zhongku Kongchendanki Ruzung Longongu Chibe Tabzuta Lemlu Jien Zugun Nenbur Dine Rangun Sarsi Chedi Sidanki Tongme Semdun Namya Mijibe Genin Chebamasi Tuzungsu Mijigi Lewanjik Tun Chobo Dugur Bezun Huda Cheyu Zhongku Gekab Kaki Rangdin Pigegi Zhonglam Damka Chibe Wangchar Zinjuo Chibali Rangdun Zengi Mijijin 让为批给给偏债了的呢给科卡了农村给毕业他免着为接西取西扩顿切月季聚月并且给诸多各级蓝级严重期出国银的养债养呢将到女个秋秋了滚地东个他天用客控诉给科前辈给这库斯门门把切月银的养债中国查究外个托呢中国也不出呢怎么连体位也不用个银把杀出切月季聚月不是
2: 来因秋云詹姆公司加尔明基杜伊斯堡初期库尔久军队一部团我所接的初步切信预警中国内沃尔永为特干库林电兵安彭尼约罗比三内卡了古新一部团加尔明基初期地切团朗古尔基路拉秋布尔路比首阵美国人亚天内团队六二七一三二月比中国冲不了的巨新月年度你在主流到我出不了中国团约罗比团队美国的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
0: Europe Sogjin tuyden mekor shiki, yeshadan Yorubgi gamsa chimotan, zilun geni lewar chiyi parda chobi chomratan tunli, peke jegi kukum jitu chedi. Zhongkutan Yorubgi benchor chongdun nyamli kachudu gyubi bangbu cheyu. Zhongkutan Yorubgi tuyden mekor nyergyong chebo ti,

0: 뷰르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지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주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나나초 응어규시 미리 양년 시피에 리젤레제나 젠송청서 아니 팅디리젠키 저경과 계주히 디린키 리젠나리아 괴멸행게초 교코민족회 사르좀송세 카중이 我追求他 天给起，俺们土松县开铁塔，热热切，俺必须去行。

0: 미미즈나 렐캄마다 나와 강제미디 니킬 티키토비문디슈
1: 차고남츠허 나난츠 망저니에 대겹중회 자세피 대통 사솜루시에 망부지 다신 피웨티시 동당티 경세니에 동린조수 대겹중치로 송유부타 동당대인니에 망소츠 지 그스토버 지기둘라 년백허 명초 머지부지 용고시 제는 삼대야 기자니에 세나야기 자세티인니에 동린키 남베토니에 다요시 콤숨 콤보베디 레숨 라모게휘 직숨 닌키 탐체 니에메 셀르주휘 마웨 슝르 데치 가르마 메도 셰토 레르 괴베 참퍼 메도 쮸네 니충스체 다나샤 샴리야 기라니에 송세티 셈바탕차 루치 소보티 용제지나셔 제티 당난케니 셰바 섬주라타 셰마케상 쮸솔라제샤

0: 안주 조디 좀 말로 니게 공라 있나 베티 유구기 로바 퉁궁디 야고 시부 차제 베티 유구기 용법 야보 유바다 유구나니 망보 유바 딘데제제다 디가라 유베 망조기 톱조다 기조 대조 동조 있나 하장기 톱보다 군주 땡조 톱 시부 난기도 다시 유장 딘데세 내주 딘데지 디링지 초보 장남 샤동 톱자 로니슈 고베 뒤주디 급라 총주디 지금이 야 임베이나 어 원에 딜링링도 아 섬섬 나와 딘데지도 알아 다지 소비자람 토르이나 뉴스 견진치야다 대보다르바 주베 주슈치에 이내래다 망부 여바르데 아니 공주 섬기 좀 하고나 주 아니 락시 소제 튠제게 마주 규제 마네디 임바 이내래 파조 오덴치야다 던주 뜻대로 주도 있는 말을 줘야다 튠제다 임바 이내래 계급 지난도다 소소 되므다르바 주주 토기여바 딘데 송자 냠래 칸기 레소바츠 노래 찬용기 키보조르바 디기네레 고르 티숨네 시바라 딜리스미도 아 잠기 좀에 이네레 초베장람니 유미츠 치소하게 넘보다 축규르게 넘보 인스 초베장람 토 미고르 코르규 집에 자다 특지 토 넘부터베 자디 냠도 조디 잠바 아니 수준기 락시 소자라 순슈 사르바케바다 만주 초바 이네레 제아도 두고도 수소나샤
1: 네세 타랑시 드네 샴라 슈제기 미네디나 체네 야완샤 타수동아
0: 네세
1: 타쿠라 이네레 초부 장람 나쿠르묘기 남동기 너주 탕쿠르간기 겐구와 쉼바데시
0: 네세
1: 체동고게 굽지 콥시 로레이나 로쮸께라 레베콘 장람 렘티기 레미르 교와타 아니 니도 야메 좀에 투 로라 타 초부 장람 샤동 투베지 공기 정규가 서버 토제 갸중을 레미 나동 심베 당레 렘동기 레구도이나 레 가르 두두 제수데 푸제 로추고 자미나 테가라 덴송치어 리스 테다라 아다 니머지 따라 잘람 규도 고르잉 제제다 응메깅에 장미세요 리스 다 니도 야미 니슈 쨍을 려다 숨바리기나 콩 서버 토제 갸중을 레미 숨도 라유베 너총 탕코르간토 레규르 제요리 디가리 인네다 레게 두두 자착바다 남시 규와 침부 윤네레 완사탕탕 콩게 레로츠 철룽레 마드바 잘람기 데자리나 심뉴 유구 다견 제제 메구르 렌찬 리리 대장강 중 토바리나 게닝 지진 요리
0: 다다리다 롱오 니슈 탐바이 린나이나 왕자당기 손에 거기 들어봐 아 더더 바로 좀도 자와 초제 사도 속자다르게 초배 장람디나 손교 제제 댄송 제발 댄제 사도 장람 레미 랭게 이네제 시지 덴베다 리우디게 무투 좀디 제신 요리 다 공란 더블로 찾아와이나 초배 장람 좀 줄려야 차례는 얘기 레미 지르러 봐 공란이나 대초의 첩준치시 공다 공자와 레미 창래 대바지기 조배장람 좀 줄려야로 봐 송주 내가 떠나 조배여로 봐 이게는 랭게 좁지에니 조배장람 미고르 샤동 토비야라 깨는 게 요리
1: 다라시
0: 다 샘로 슈지에 민나 공니 치원도 질라시 공란이 디주 정숨 총구 계급 지는 게 아진 강급 도담 주 구숭 거치리 랑로 니슈 전이게 급라 이는 순남 다르게 송급서지 수 내가 립제 로줄 하게 진라 당구의 대토 시간 소부시 니동 접시류 다와 중이 바로 이는 소비 장남 무디 처주 법수 응수 내년에 지고 잠배 공들레로 저 조주를 이는 답디 침부 좀 받다 흉남 규내 종 지게 랑고야 진용도 친제 흉남 정규게 긴감 송급대 등게 가지 지중도 다요시 다들 요즘 우리 야 소비 장남 규도 고심 난게 고나 찾좀 봐 이는 미끌라 간게 장외 삼진소 리기 속자 내부 체세 조람 숨주 소송 창마리야 체규 침부도라 주주 동라 니와네 갸르비 중에 까지 집에 놓다라 응수 덴바 난토게 치리 공기 이내래 소비자람니 긴감기 꼭람지 민바라야 대니 미더런 중감 시둥염내게 최소하게 조람지 인스 조여래 공기 이는 무투 되게 순수게 킹베 몸에게 서시대래야 송교 제바다 랑가르 교배 강조기 제노 대달라 이는 송교 제교래
1: 다라시 다디 더비 난던디 난주 초베 장람 샤동 토베티 산에디게기 중캄 텔리아 준비게 펜바든 데지르바
0: 제라다 초베 장람 데이나 미미 롱동 그르바 창당 키디 잠바 아니 데데마 쯔 조 제베 아니 석자 망부저레 딘졸레 임베 이네레 아니 송급 침부치 토베레 응마 임베 이네 즉 흉남 규제 모터 종지게 망부 유튜 임베 이네 아니 석자 리지 석자 망부치 시기여레로 봐 다 장람 데 인수나 니네 조주 지역이 탱당 데 용루치 그와 이제 지 장람도 다겸 지게기 민의 된수 유튜 다 장람 그런 야 랑가디 지 카토부 제제 아니 작작고야도 된대 지도 있나 소자 정도
1: 徐山徐山大战士今天下面的林家族娘们就是这个南端的那他初步江南托给拼命给江南面吧是被初步听得记忆了他初步江南托了以后拼命来初步江南捐出入卡是他江南的了呀你就看着有没有些不些的几个入卡听得记忆了他们那么给工作人员江南给面吧是不给月子第二这是我们的入卡提给空明一把堂空堂入密处大众 체제다
0: 다다리 대시원우라다 루미소이나 소와라 가신친부 유바마세 티베이나 소비자람다 용치베 정지레네 데리야 티베 가신체제 좀바 친부이나 잘해만 붙이는 게 요리 사두일 하람토 고나수 시간 소시 주베 된자라야 송급체 주테니 고나수 섬두 최쇼티 말이
1: 다라시 다 죽도 행겨수로 수제기 明天早天王岐山学的是他空人的做年度家庭准备出炉了人工昂的那个就是这四零年级的当做配对来动啊他初步将他们给人的社会的美国下动特别接了一呢啊配对给的苦就给了你的做那修根给卡汤不要拆的就下他空给三的街上这么一年的楼梯的西格子内拉萨的用的拉萨的那破租所来个修动啊天然的美国破租呢配对给追击来说把卡汤不要拆下动啊那是来是他空
0: 你不给拍了一年的来给出我心把他喷嘴用个从我的这些热度但是呢可能你给这就给他们就得到呢一年的美丽天气给他吧别说要不起一把哈哥哥多了嗯可能你听这些的话你这些把接了一年实在你不喷嘴给一年的如果不洗了一年的听这些的话说老表现在你们都一年他接了一年的拍了一年的第二个的水军突击忙不久了吧第二个刚刚起来的喷嘴的没得说说都把天没有的
1: 这空气药吧这个藏马的人这个的喷嘴这把抢劫我就直接打头错把打下来那个又把停止这都嗯嗯当然是他说不要讲那么的空人问的拆下那天的别的七百个人不行了空人给他自动给对不对金色给人不及意思来错过这吧他说咱一百元的来看中杀毒的西错把他我咋了七百个他那么的送信约了没得看金山鸡蛋这位给没信给位给等于一年来空人不这么行约的
0: 嗯，热了，累死了。大姐，三个人家给广东，明天拍不出不太登记了呀，三处被接了，那做不了江南下东特别决定去了呀，是吧？嗯。啊，肯定是姐姐，老年学的最多的，太缺的呀，是吧？我这儿这边登记可得有没？听着，忙不急，三处不要下意。人家给来拍姐，那是吧？明天这个给你就三百决定去了，两处特别下意。他等给李正的恰恰不一年了，啊，司令呢，拉萨不多，是吧？嗯，七年八个月呢。
1: 嗯，那么具体的人不直接偏呢，是吧？司令呢，做用着是吧？那我们具体呢，做那就来点呢，拉萨来点这个，具体不是吧？嗯，学校呢，努不了？那是这，做准备，具体的这些，那块的人不直接搞不定这些的。那你这个人家来人呢，第一天给你做年冬个那么呢，谁都有吧？人呢，你先给广东这边，你得不得到拒绝，得不做，俺就。
0: 张世界是要给年冬给对不对定的，那难度这个人别去三度个嘞，人家个人呢难度这个了，感谢有个人呢人别去死了呢。
1: 当然是，现在三周年节，三周年节，天天给联系的在哪？人家是贵州这边南通用普通话音，我那做前面的在哪？人家的借用，人家是人家过。

Zastan Tempe Central Linke Kunkamsa, Linke Ne Tata Sengu Tsubani, Jungyao Nungching Nyeji Jikyub Liku, Pyoge Nungching Ki, Zumji Gazili Zeshi, Nga Lizen Tsukyongba Dao Yu Zhuyi. Tinti Lizen Na Kuimu Linke Liya, Girzi Mungchung Ka Ni Nyeji Shikuyi. Ngoi Liya, Jinchung Sum Siya Ki Mungchung Di Zero Na. Tiya, Ngunche Yu Shik Liya, Chabu Chak Ta, Tao Ngon Ni, Ajita Ki Siruwe, Mingsing Sum Yu. 무시 콘츠니 파마치큐 부주인이야 편수 유변조태리가 남세 개발 요시 차부창타 아젤르기니 신투 추부유바타 당옹이니 신투 의부시 차부창니 추부유야 미경암제타 남심제기 미시시 니시 그 랑기 중부 당옹이리야 창리야 주규 최고대사 당옹이 삼바야 Ranki Jinbu Ni Chubu Yin Liya Toto Guja Liya Zhogu Yin Rengyi Zhangbu Si Tsoto Gichi Liya Chang Liya Lue Zho Samne Jinbu Gisha Ya Mutun Chibu Si Tine Nishie Chinbe Ji Liya Chabu Cha Ki Jungbo Tiri Ngani Chang Liya Zhogu Liya Zha Liya Topjin Chigo La Shishun Ji Chungmi Si Kabu Si Ngarani Ngoy Liya Acha Ki Kim Liya Acha Ji Toga Zho Na Si Chibu Si Jungbukyang Gajunga, Ngarani Aja Mutuba Tun Jungbu Chinsu, Naya Aja Sindu Chenchu, Nani Tukje Chidujo, Si Shepshi. Tine Kurani, Lamliya Kowe Gyakjinam Kirje, Aja Ki Kimliya Chimbshi. Kurani Aja Ki Kimtu Libyeji, Aja Lagige Kurani Zungi Sune Kimliya Gedamshi. Aja Ki Kurani Liya, Jungbukini Tirin Kaba Chungye Yinba, Si Chibshi. 진부니게 아자 르게리야 나라니 티리 차그리야 주인 세 랭게브시 아자 르게게 진부니 키 돈리야 데제 아시 문체 언주 바부 구수수 거리야 언주 난기 변조 야 타주 여시 타디에 튜리야 중부 차부 차다리야 차샤빈 라리야 균노르 주부 팀제데 요마지디레 이네레 균노르 양암제 데빈 이츠미야세지 카바 여자아 让米金西里亚当他来个过日，让乔布切杰卡这个啊，谢谢不是？今天今日中部唐王尼里亚卡乔杰，伊那里中部唐王尼人都归总部面子，张部吉里亚当他来个些乐不赢，让给了哈胡古马日，谢谢杰超过谢不是？今天阿吉勒哥哥。差不差去张北干里呀，起码三不洗他。他我们去张北干里呀，人民买了干不洗的不是。听呢，看他你替人肯定用不赢吧？坚持一下。我为什么这么多盘子？素材给这些钱？可你是不顶人的用是？俺呢，看看家底的用意，谢谢不是？我应该阿吉来给个木头钱。生命底个第二困难门的话。提到名字还不知别，坚持一下。听见阿吉勒基给母体挪呀，他这边呢，卡卡尔加迪尔斯亚给龙布爹呀，靠我忙不跑不得啊，坚持不是。挪阿吉勒基去给家呀，嗯，跑么多是跑不，坚连接不下。听呀，听我嘛，虽不顶上你芝麻他，卡卡尔加迪尔呢。让没买的呀，是我是。你们那边上班，你会啥的呀？吃不成东西，可能你阿家给今年买退呢，有些的呀，吃不着个青虾。你们看些青别吃的呀，可能你给弄不些的呀，吃不着个青节，但忙不是让不是。不以到处胖子理不起他，奴儿到狗子嫌不着的呀，学那用不是。你们是去广末呀？可能你给但你不提，早就准备三十几里呀，六年下不是？三公里呀，从风茶街到过卡玉龙湾卡亚街，唐王爷给打了个七七给不是？你你不那么让你得个，从风茶人你给打了个七破年是有不连，奴为打了个没跟康阳朋友嘛是？尊重林家乡里呀，今日猛冲看你吧。老路盲目瞅目他，将给灯具就塞着拿。
那我们龙不西里亚青春点边楼路盲目重视罗西有不谈第年是在啥性别隔壁亚青个集团这不是青个地亚你们看这个人里亚卡拉塞穷有吗是接着楼路提通不达提里亚穷的色着这不是楼路提青个地亚啊我经济他的人给我稍微提出来有吗是第一共在你 타당아 랑게 세비는 미르와 랑레시그르다 시시샤 티네 징기 르루티리야 타오는 랑 컨제제 사오자아 시치샤 르루게 강달 튜즈기 응어치마 도제게 나 랑게 사타주시 제자 모엘리야 룽부디야 추구시요시 디치리야 친제 네 커주락치 정마지체오 진짜 제 차별질이야. 다 장경아 사주지. 제셉시. 디네 증기 루루기 칼이야 년제 추구여사 친샤. 디네 코라니 추구여사 립듀천바 증기 추고야. 아부 추고. 나 큐기 살이야. 거주락 치지 지그인다. 거주락 지 상무 제제 루루 마무 처음 싸고시. 나 뒤에 추기면 지그지베. 세치부시 추구 증기야 녀치리야 추링가 용비는 저런 뇌부시 매비는 추미디 뛰어두고마시 세치부시 증기야 터지만 니자 쯔기 치리야 저주야가 침부시 쯔기 치리야 립두천바 증기 쯔리야 아부 쯔라 랑기 저런 뇌부디 알리야 지야나 지그르베 저런 뇌부 추미 뛰어두고시 추미네 추랑제 커주락치 제비는 아시네 루루 마모초모 사용시 제사 랑게 아리야 랑키 쯔르르부디 지 야나로 세치샤 쯔게 징게야 네 쯔르디 고비는 라리가 조키 교구지 메비는 아심투구마시 세시엠시 디네야 징게 조기사리야 마주가미 중시 디네 조기세가 친제 조기 잠리알립 두선바 정기 조기야 아부 조기 랑게 나야 저거 제제 쯔기 지티제 쯔기 저주 뇌부디 소질리로지다 쯔르 뇌부 추미 뒤역시 추미네 출랑제 거룩락제 제비는 나 루루 마무처럼 사도부시 제자 나야 저거지 제는 용부도 왜 제치샤 조기 ngāi nīm kāsia rīngi liyā tō yāgu rāmu jīguā, zīgi jīstā chūbī mīndu, ngāi liyā gyāng jī sāgu chēbā. Slipsia. Tīngtēs jē lēnyēn jīngi dī yāng gār gyāng cēwgā mācū gāmi chūngsī. Tīnā yāng jīngi dī jīng jīng jē tāmu dē yā gyāng gī chē liyā lipsia. Gyāng liyā, āpū gyāng gui gyāng gī gyāng jī zhōkī rī dī rō jī, zhōkī gyōkbū zī tīgsī, zīgi zīru nīmbū chūmī dīgsī. 주민의 출랑제 거주락제 제비는 서로 마음을 처음 써야 적으시 제자 알리야 랑기 샤고기 지시샤 디 경계 어지 나스여바 레라부틴제 요마르다 나스여비 원조야 랑게 더슈기야 고지 라투부도에 대수 제렙샤

0: ki zhuru nunpu chumi du chumi ne chulang di hiolu mamu chomu sago shi. Rangyang aya rogu chi chiro ji, se chibshi. Kine, doshu, tido yong a, inele shukang war kyang ki ngame bu go shi. Rangyu jubtub duwe, se chibshi. Jengi laraya kyang ki suliga chinje lupsha. Tariya shenta mitajiriya kyang ke kelang sha. Kyang ki ngame ne budok be kabriya, jengi duongam chitakza, jang ki ngame ti shuki tin sha. Kyang nusun ki ma suza gangbe dokdo si gibshi. Dokdo gibdi dagda jengi goliya tibji, jengi rangza ya chilam tu zangbshi. Cheza tamu tamu deya, jengi lulu mambu chomu sayashita pasha je, renyi ki soya gibshi. Sintu linge kongtu kwe mu linge liya, jin chung sum shibata, lulu mambu chomu ta jengi tumgu jibye,
1: 길지 멍종 카니 님저 슈비히 팅디 종제가 제리제 주삼타가 셔기 나블링게네 응츠리제 센나와 토제나 샘큐티스나 지르리제 신다세로나 링게 주덴자고 메메다지키 응츠 라바르 추기지 메메부지키 응츠 르부르 추기지 추추디지키 응츠 추즈 렘바르치
2: 착도 구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된데 양천시키
0: 서초 강시키 유키 민남 경화치
2: 미리카키 균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저원 내서 제이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en zhuo ling ge gong gam sa kirang ne tang de sen gu chu ya tin ni ngan zhi tian lam tuo cha jin gu ji xu bie hang jong zhuo ling li chen shi nga ti ling ge li chen zuo qiong xu qian bian jia zhen yin ten de li chen na gu bian na ma ling ge zuo ro Pyeongchang Lhasa Thunggara Kei Lopche Puyi Kekin Lhagulhala Cholin Shubhe Chepabki Nangdeon Ka Nyibte Guti Shugyunbhe Namalhinge Tsu Thu Lhulunga Senchonan Kyu Shwakyu Lopkinla Da Khongi Lese Nala Anikinla Ke Nganzu Senpo Choyan Lopsu Chale Nala Chewe Ganyetan Chenlong Thaknan Shin Lopche Ki Kyurimna Kenla Kiranla Chewe Pakcha Sipshuki Lopchu Ta Thaknan Shin Pakcha Sipshuki Tuanda La Sokola Jeshe Sipshira Gyunasu ta shamla ani on kiran ke ani pheki gi lupthi la mixe ki ngwenjin chi kanden ge ba mutishna ro na shwe yin
3: ta dilang ngwenjin chi gu ya ki ta ju zen ra bu shune da ja chu bu shu bu shu ya yu ta di du du ji ti ni lixie ji dan zhuan ni shu ba yin na sa je ben zhi de lixie ji ji la ti ni lo dan dian na yam chung yang du dian zha yi ji jia ru yu zhi da jie bu dou dian ba zhi bong lo dan dian bie se jie ti ji song yao ba ti su du da zhen bu ling ge ding la da 초외 미지나 차샤바이나 미티다 치 개치슈디 삼로도 첨부 제야드레스 다 삼로도 첨부지 치도바이나 아니 미지나로알라디니 디기 톱토그레라 강에 제바이니 케세 치도그레라 다가난 신기디니 미샨다라바 편토베 자와드레 망고 치도그레스 그래서 디그즈파 초보 잡지라바이나 디니 남주단 된바 시럽단 된바 진저에다 제거리 송고하라바 디스디다 로단 된바 진저지 제구구유나 아니 당부 계량기 로디네리 심바이네리 돕단 템바 텐데 메바이나 안 계량기 심바티라 종다르 레망부 제니 텐 돕단 템바 텐데 차투르스 다 진제기 계라 심바티 돕단 템바지 차투바지 구구이나 아니 가르치 버리베스 되지네 미스바 돕단 템바 진제기 지샤비 비자로 진제 뒤는 친이 루젠니 로촌체 텐데 제오르스 다 진제 인두제네 심바 돕단 템바 남주 진기 기부 담바 진제기 지샤비 삐딥다와 함 야면 루젠 년고나 계란라 인지 민지다 루젠 님베 뉴버티다 피디 블로그 뉴버티 과레스 진제게 뉴버티 된거나 아 계란게 마타살아양든 뷰베께다 얘기 뉴버티라 다 걸레미 바치 장고레스 다바 뷰저저 된버로지 장고레스 티 아니 중전라고 지기 다 중전 뉴버디 양 고다더 되버지네 슈베이나 미천이 된바세야 주어바 미천이 된바다 미천이 창와세야 디라 마신바다 된고하세요 디 마신

0: 근데 준비단데니 경 통과를 보지. 오코나 주기 재남 진짜 두두두두 랩지 로마나 야. 아니 로미 준승 디야 스기르 발. 아 진제게 되는 담람 진짜 지. 근데 가브리 진짜 나와라. 근데 조능 비야라. 시에 된다라고. 아 시에 양 그도 그도 시에 지랑 랩지 마셔 버지. 디린 아니 장기 멍시에 지랍이나 제말라 레세 멍시에 지랍. 디지라 캠벨라 멍시에 지랍. 디지라 야 안두 멍시에 지랍 제제 미강가라 다야 조능 비. 주바. 진짜지 아니 조난 되게 비하기 아니 미유 잡 타마디 로솔로 지디 되나 조난 게야 진짜로 제다 탑람 잡지 고는 쉬워 있는 게나 진짜라 같은 거 있다 둘도 쉬나
1: 레슬레세 다 켈라키랑기 아니 투이큰 땡기 루티 규림 나라다 아니 어 나는 추 루투기 추제 민저와다 다른 시 로나 켄슈에 민저와 테네 탄도 미지 민저와서 텐테 망고 유디 아니 켈라게 콘조 네츠르 믹체 아니 루티기 탑시 리티치 이야기 고라니 믹세기 캐츄르시
0: カルテオナンゲナル。オーネズダ、ただ、ディンの主場団ジャブジャブ。コンゾゾディダ、ロジョンゴトナンディ、マニャマシアデルバ。だ、ミリシャンダーキ、ロジョンナンゲンディア、テンキシュバナジア、ギュンガディ、モラチゴウユ。コンゾピュイジョンヤギ、ミユディカリナルバ。コンゾクシエニダ、ピュイラ、ジクジャンニ、ニャミュウサヤソルジンジダ、ピュイセディ、カンジェユミダヤザムティレジ。ヤンカシエニア、パピュゲピュイパ、カラカンサムジシマジャンギンセ。 그시야미유서부터 랍 아니 조디 루제마 철사베지라 쿠란게 미케르라 진젠저와 체제디니 선니가 루제디게디 무종 체제디게디 랍샤게와 다디네 야 루르 숨바즈레바 인소나 아니 네바게게 되야디 제단네 메바체 쿠란게 루지기 거기 낭데 루제인의 민지 참은 쿠란을 알로아지 그래 이규 체제디게디 제샤 아니 네 진전나나나 콜라바 하나 외점질람니 진제게 답람 잡체 아니네 글리글이야 루름 잡고 토바차바이나 아니 코라라 미겔라 바 루젠 천지 체제 루젠 체야 베는 아주 뷰리가 로마디게디 에 직접 잡은 데 제야이나 아니 코라라 직접 뒤 집에 잠마세 뒤주 이주 체야 잡은 데 클릭을 두스 체제 조디 도난 마냥베 고네야 이렇게 줘야 잡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된 거야 다 단단 먼저 진짜디 가가 체자 아니 나다 내가 지리 부자 되어 그 제일 그 제리루드나 제리루드 장기 탑람다 뷰리를 뷰리랑 탑람다 도시에는 거기 중재 돼서 야로 친수
1: Lesleskinla. Ta mingarina ni kenage kensese nganzu lobdakaginarina ni puyigi lobsen teta bugchungone shena che mixe ta che kanye chewe rikzenle kyuwe namatin de chi tönsi be karba. Che zam puyi lobsen ki lupti chugwe chi yag tela kiran ani mixe ki gongchar shita simzur chi karsuna yinal.
0: Yes, yes. Deza danda da puyigi lupti na ya dangdi lumia lobchung chi ya di dingla kanye cheba di 다 요미 김이 제바지다 말해 봐. 다 원래 주전자부 아니 망부 연구협자. 다 주전디 에 당가도 크도 잡지 슈바이나 조디 로마소스 팀장기 구유 아 디네 야강에 잡 당부디 제요하라 봐. 팀장기 구유 디네 강에 잡 당부 쳐야 되려야 저 중재 망부도 다 둘둘 잡지 슈바이나 구유 디 나로라 다 로충중 겁니에 비교에 대비하겠다 지 전쟁 잡도 시고면도 와 라버도다 팀장간도 보고 망부지 경관념도 대야 매자 아니 콘졸라 봐 경과 기디니 시에비 계좌 상부당 군시 상부 잡디 계좌 디 고금이도 팀 콘졸 정신기 비교에기 바 고야당 비위장야겠다 사병 잡디라 유언 잡디 이제 제용구 다 디네 니바디 디니 구유디 당가도 지조하시기로 봐 들어가서 지조 고란기 때문에 에 비교에 바디에서지 계제디 바 정말 잡으로 자네 계산비게 정말 안 매버 자 용구 유디디니 진제기 때문에 다 콘졸라 이 구유기 쇼진 잡 진제 대비용구 유사리 내가 당가 니자라 말라디 당가 종세 구라 유베 루중기 로마 요리마바르 중요지 그 진제시기도 만조단 지기 비교에 약수 신야디 롭자를 주되래 샤스 낭라파디는 벽에 야부 신사 말이 쓰기도 와 난조 균디에 낭라파디에 되어지는다 벽에 디 야부 시부지 랍두 구유바다 진제기다 지기 신신 구유바 나와주여라 봐 얘는 그 부부디 낭라디에 이나 아니 남이 삼아 벽에 야부 여신기민도스 아니 년진디에 가바디에 진제 제배왕기 롭자를 침발해야 되니 벽에 야가 신기민도스 이래라면 디디에서야 삼주자와 사바진제 제자라 다 진제기 기인 제제되니 다 로마를 알아 강해자부 진제 제대여래 다는다 게나슈바는시다 기겐경에 차샤바이나 땅의 시슈디 다 기겐당 럽시 다가는신기 루지기 탑람 대조숨나 두디어리 기계 랑게 뇌니 차샤바 이나다 당부디다 루지기 칠레 주요로 봐. 디 쇼부지 개선 부인 말자. 인지민지다 뷰이 루제 튀는 게 이네 뷰이기 칠레기 뷰이 루제 지금 요 봐. 단단 가지고 루브점 망부지기 나와라 보조 관계 기계네 루중기 루젠 제가 비냈다. 진짜 그게 통구도 와. 다 진짜 제가 이나더니 내주다고 침보지다 가를 하고 열어서나 누름 당부디 멍시기다 로정지야 들어 봐. 딜레 인지민지 기계 체 토슈라고 센된지기 치고리마도 디 머름으로에서 납지에 칠레 뭐 임바딘 저 집에 있나 하더니 얘네 강에 친구 써야 되지 말이야 뒤지기 되래 다 기계를 한 건 거네 하더니 니바디 다 럽시기 된라 럽시 된라 디노 로마라 참보 유해바 메바다 럽시 나로라 노주다 진짜다 망부지 유아리 비나다 누름 당부 나 누름 당부로 디 나로라 비나 비위기 도진가 라다 딘저 여러 봐 도진가 라다 딜라 럽디 당부 통조 나로라 쭉지 지셔야 된다 유아리 다 등산은 양 중리를 지고도 와 당원지고 라다디 주숨 요하라바 딘제기 답에디 걸어서 오르면 양마다 버다버 딘제야 요하래 양톡세디 기계라 하래 다딜럽시디 골롭디브르바 콜라 지동 메바리 삼로 메바시 기계라 삼로다 지동 유디 기계기 럽시디 순보지 소야지 요하라바 디 톡세디 당기 수야 기계기 탑람디라 도디야 예 로즈 드젠치베 규르 나올라 탑람 망부 초동 제베인데 탑람스네디 신발라 빼글레 가부도 다 탑람시야기 람가 약슈디 가려야스나 기계라 소종치야 되지 대주 미제 구유 미제 등제 배주 제제 아니 기겐디 소정 지구도 아 희소한자다 나랑기 저와 잡고 걸라 계시 마음 발라 문에다 뷰이디 멍시라는 야 야푸지 소고야 등제 차고구도나 아니 멍시기 뷰이 기겐 통소 아 로스 전주나라 게 당제 기겐 냠료 제 통주 마 콘조라 마 냠료 올랍제 아니 콘조 냠료 데마 소야디 개침 부시고 임바리 냠료도 중바이나 루젠 치디 탑람 용구로 봐 탑람디 데바 고네 중바이나 아니 덴덴 콘조 뷰이 로스 루지디 야구 용구로 생겨
1: Lesslese won touching Angela. Singing up to her, some did leap to you, ten day answer, Kangchong trolling kills in, shoots up in. Shamla number gets to a mutu jaina, Jonya lunting in Jibli conki, per get tenam to a goodish shubi, let's say Shimbanam sent on shore, then get shooting chago.
2: Jig tunes hope to see Temple Zoo.
3: Gang Jun Lumpusabara, baby Jun.

0: 상미 로든 시진핑 기 속신능비 당 중앙 기 타고르투 튠지 응아르베 탐습타 심슈 덴동타 모티 비탑치디 중국 남베 팅럽진라 데니 계급 돕친 조준타 미리 게다르기 차샤 러브치르 군디 동치 돕슈 계속 비교 인시 송유버시 중국 공산당 우니네 롱갸타 조명아 코와 딘디슈위 소진토 계급 조지 시진핑 기 튠지 제지 생다 돕켄러 제지 생다 제나오마세 송셰 계신낭베 산에 사토도 유비 미상미 심기 벌럽 럽도 줄으신 돕슈기 킹바 교류 듄지 제지 생다 돕겐 우야 진기 디리문에 나랑 가주 럽도 뉴신 심슈 덥기 피소 듄지 제지 생다니 시지인라 겐지탄 랭게야히 지겹주지 루지 심지기 미마라 샴디슈베 자위 미유 정규강 랑랭다르바타 로타 베제기 미마타 냠토 랑바타 냠토 삼로동와 냠토 레가 쳔바지 치구시 송비 안소로 듄규기 카초 세든 세충 안수 예바르토 시림토 시간 송리 우조 미지바타 준담 미슈바 퇴응의 주바 종미 망소 이 가부치비 퇴다 주기 인지 송유 듄지 제지 생다 톱켄 중주이 디리니 녜 미지 낭 제바르가베 니무시 인시 당기 구지호 장리 계급라 총제 심무 딘저 토바 통급 심슈 덥게 피와타 계지기 삼바 응아르베 치루 심바 제와 테르데니 안주 계급 조준 제디 랑게 디니 점링케 양세르 섹토베 제와 유지 송유 듄지 제지 생다 톱켄 리련 청기 계급 조지 투라 망소 유바타 공기 톡도 바로 숨투 총셉타 싱바르 투구르 낭신유 제지 생다 디 안 미게라 제바 싱마이 공전 당연식 인백문이 나라네 총셉 다르게 동외티 니지 야구 집어타 레드윈 리리신 야구 좀니 조미소로 톱소로 타 기소로 대배망과 용화 제주 인시 송유 해룡장기 모허니 하이난기 산샤파르타 총셉 다르게 기 텁조 당분니 교르지고 이 듄제 바라 미남니 속친기 내주 섭게라 섭내강 센시낭유 롱우자타 조명아 이신 중국 공산당기 개용 미리카기 미망라 튠지타 니치기 배준 휴미제디 중화 미리기 롱동차기 루쥐토기 지지 루쥐냥아 잠유 지켜주지 시진핑기 송시에 계신낭 중국 공산당기 지치를 외동초외 퓨중기 계시 삼미체바르 뒤토비에 금세 세든 딩습체 유진 당용라 뉴슈 유구 루쥐기 외동사바 베베 뒤구비 럽진 뷰구낭유 安徽省级马鞍山重叠的华山区江东中雄基础局中雄烈抗击主任巡巴变小云起当木祖孔将王结合及增修起步他基础省心给内所龙域龙武家他著名的一行让这当期中规面马给内地地地基措团结的协别为谁的冬天给冷别托立柱电别刚巨多不中心安祖亚郎不年初步的局话他天内多不起的局别乐极冲巨的被批给冲域 당中央기사신대비구지호중화미래기럽친겨다르문규르통이인바안초르이지댐부유지송유福建省级宁德重叠的下党乡登位技术级叶新基基协助级松懈계신年把他体内谈的下党기我将日出了电视三南各镇所给图下党乡提阳文件信度为为相信的 다자 개용기 총습 주종기 비든 상식도 교류와되니 딱다 당기 안주니 지디 도라 이군 비버더뷰 가지에 독류타 유리 제지샥배 방다 약수식시 안주 지급수지 응악주 톡도 바로 숨투 로라 대부릉이니에 튠리에 법하르타 미디 쿠르유 릭주 망편 십수제기 튠다 대소 약부 주규 인시송유 흔히 장남 슈지 미국의 기칼로와 치댄저시기 속진了 대지 나란 심규 침부탭중 당기 구지호 강중 사토로 남산 라오도 교와 더비 균도 중리 게다르 닥지 양 사토로 주시 도비 싱조 망소기 조규타 개된 튠세 칠송 응아르웨 더비들 진유 안수 로딘 규르빙앙 당기 갈라니바타 당기 제수 장바 정지 레네수 자와소디 변중기 공비타 퍼유 미망기 디기 소외 치도 정이기 도표 레기 비교 인시 송유 타로 파라 롱야타 주명아 이 진념된비 루규 규림 규신비 중국 공제 단기 미마 동주르 망드니 지티 지소 링루 팅럽 젠기 계급 균용례 조준 제비 양규 럽 사베토 콤신 친비 규신유 상미 시진핑 기 뒤럽 사베 중국 개주 된비 지소 링루 기 공바 조브지도 셔규 균용타 럽친 등수 닝도 다르베 동화 통매 섬든 다 랭겐 락련 따라와 제기 동네 뒤럽 다 미마라 원농 미급의 제지 사바 균제 매바르 조괴시 주휴 비중이 당문튼 지기 생두 톱게 타바지기 아크바야르기 니도니 증인으로 지급 조지 제진핑 안주 총사를 시문 총수로 배표 디린야 융은이 지급 조지 제진핑 기송시에 개진한 연주 종부에 나라 심규 세미 대표 경남 사베토 안주 중국 공전당 미마추 사와 선물 수발을 제디 토도 바로 숨투 멍시 땜부 땜비 비중 캐시 균제 매바르 다배동화타 유미츠 용법 응아르베 망시 딩슈 응아르베 치와탄 대바르 제구 당기 시주 상부 유바타 장매 튠치 비덥 체나 디기기 소아디 로리니어 로리시 지릭소 종이 시시 주유 퓨추니 당문투 지기 생두 톱게 판동기 생두니 시지 체니 체무식 인라 대외 경남 사베 고족서 사캔 시경이 지겹 조지히 안소로 퇴응의 사바탄 송지 제디 당기 퓨촌 계시 균세 매바르 타베 동괴베 랑제되어 나유 나란에 지겹 조지 시진핑기 송세 계진기 공퇴라 모두 롭촌 서모타 고아 심을 내바타 퓨촌기 계시 진부 추다 랑기 담주 탁주 제디 사두 서시 제십 레네라 시송니에 계급기 퇴콘 대자 송유 땜부식 준교 인시 주유 Shanghai Chongkir Putung Kuisar Tsenze Tan Benchur Uyun Tengang Ki Zhurin Xunpa Lin Gang Ki Jigib Chuji Xi Jinping Ki Tien Ki Zhonggui Mimang Ki Lianwang Rengyi Ki Lakdu Dienpur Songni Rangla Yiji Tan Rangu Rangtun Rangdub Jiegi Kondi Ngarwe Zidu Dienbe Zhonggir Choksu Komdub Chinpyu Gyuxin Yuji Dienang Yu Nganzu Dienke Ni Ki Takju Rengxin Ki Tuinila Kwa Dingsab Limpa Tan Du Xi Xi Sabdu Donghua Yiji Xi Dientu Donghua Songkyu Ni Tuba Jie Che Di 뉴슈유구 사르드기 구슈 치르동화타 콜라시비 튠쿵 구지 지슈 치르동화 균튜앙 뷰사르 튠기 뉴슈 소경 제제디 팅럽진 기 튠레마라 강교 조경 제구시 제유 시즈양 쥐람 남자 조준 구동비 윤외기 경고화 리젠기 당기 사신된비 구지화 장게기 짐주멍시 직제라 공비 뉴부중화타 안소니 공비기 피림 러브치 티레 댐바 치겐시기라 대외 조준 치겐시기 지겹 조지 시진핑기 안주 양규 넘부 사바라 베베 괴니에 뒤럽 사바라 제지 조괴베 베괴 낭충 다자 안주 쿠부 치미 괴기 레시 제모 시즈 양주 남기 조준 낭슈 부이 안주 조준바 용기 뒤가 따라 조준기 랭게 뷰세 토뷰 리그룹 제바타 짐주기 책제 지투 토바르 진니에 유여가오 쿠부 치미 괴니 점리 지순기 쿠부 치미 족소 레바라 도피 괴슈 뉴기 인시 송휴 비진 총계의 통조구 중창성남 당기 레딩 우유현강기 수지 유지양기 지겹주지 송시의 개진주 중국 공제 당기 지시의 준퇴 세제 딩섭낭 유바타 안수 시진핑기 등수 공바 락다르 퇴규 딩섭제바타 비진 총계의 대화 폐바 조준 지배 윤외타 등수기 시림기 주경란 니지 지배 퇴규 락린추 让这 당기 전다 체외 비중기 캐시 나르베 다르베타 락린단니 망초 니점기 카사 궤도타 강해 체화 심제 체화 리구 체바 제기 내든 탁주 진해 망소기 톱소르타 기소로 대소르체 균제 매바라 토르 동규 인시 송규
1: 디글레 코네 비웨니스 중국 소진타 뉴주 냠지 렌소키 도주베 친주게니 도 당분에 도응아베 파르키 기용 지소키 소진 진보 고르통주로 지 게타 집주시 초타 주도 스마타 소진 쿠르교 지찬의 템보타 뷰셀리베 콩피기나바 균총 투유 지 겹자 제부시 도 당분에 도응아베 파 기용 지소키 소진 진보 추 소레 튠제기 소진 진보 튜송리 게장아 사시 파르유부시 도응아바 랑제 토웨 소준 레지키 지유 소준 괴코 튜송 레 갸충 차지 파르교부타 직지 소준 레지키 지유 소준 괴코 튜송 레 갸주고 상아 파르교지 창마 더 고무타 돈나 파르교시 중국 소준 체진 디네 규구 징키 지용기 시게 균튜 딘부용아 파누치 못한 쳇지 군우 산이와 지교를 겪어주었다 손누신 탕토와타 사다르 격콘키 소진괴코 균유로 망토 침부티 수균키 멍시 소진레 무세 퇴부유진 디니 소진키 괴코 딘부용아 판누용화 구치토비에 디웨 톱슈지로 교류유 지수무시 낭진키 소진네 대치 듀중동남타 록진 치수요 치수 自身所准起，拍个我所能真起切。我是潘女卓新玉不堂，听来人不热给能真起，所准规划呀，就忙图卓新不是。当我堂不内，当我阿边拍，哪里给天空去？所准新不了，推送的，给咱阿仔细拍了玉不堂。可给边角起，这个所准规划，跟天我有情，归宿落在独林堂，所来去搜索平民微博，天空前途，别具几不说。
2: 客观十三期搜证时刻，根据业界证实，当我把李启丢落在他，给我们自由进了，探进了。提醒，你们是有着说，帮每天在去治愈搜证期间，推送的告诉说了，感觉是不就差两块糖，感觉给差几，感觉送差些，怕了有些。再就来固定动物数据的片吧，人心我在推动起不他。
1: 连南三百几十多个乡会、古镇窝，他离大学堂不内，大学岸边拍，崇明小区苏镇接下来拍了穷月不堂。下班途，乘坐小区汽车，就忙途前往。天堂去不是，客观十三区苏镇塘，可转直塘，拥有了两百多部车。大学堂不内，大学岸边拍，苏镇列车去金永北，过了铜桥，青瓦滩，桥东西不塘，推送的，感觉西山泥巴的话。
0: 做内苏镇克莱克连年的拥抱，推送的，感觉初三年拍了又不是。这个来过年别问年初，让给强些的给为这罗岗通么的，中国广东宁洛措把菜园公司吉林农业电信东华汽车人别为这罗岗的，你些工，吉林新进大安重建图，培训动物组员，天阳让给一彻底投喂，长安七百四个亿为这罗东六十个区天的区呢，搞到了三百四十万村的月。 罗岗地里强拆地图是不是像个差松处一，长安七百块多年月金，让给给拆地图学一，为这罗岗人。罗东出口的给罗东菜，东华拆就行不通，村里所别团员出租给新的月饼，出租人是这批人，大家谈点不军队解决过年，或者给土边女不点员，我这七八的行呢，罗岗地有些啥吃了。
3: 这次马修了设施两个月给杜松就送点差松新的月金，弄不等修车修，人不顾不来吧。天堂切不急，这些把这些人不说起，列着真最忙不着月。组织错别，马拉人心给参赛搞多了七八句，强车地是不是香烟气？长安的七百四个团，这些人别吃惊火，这续团天天吃巧别，七天前给他去休息吃宵夜。
1: 南站团结结合组织，我们把钱呢落在了罗东菜东华铜桥的集团企划建设里，菜田读书三转七岁，顿吃阿汤西东女村转乡企图不谈，英年天久的比赛，顿七公孙的股东学生，用途企图就远。这个裂口呢，比外那次，山东省亲出口草编，人不到位，日记给吧，我秀在这个间张连刚，龙须皮松人，出口的是促进，草编的七年。
2: 这样买不来过粗心，让点三点的地呢，中国取消的人，青岛出口呢，怎么能投开发几年？人类出口，中国特产三米七百多又不是。小别青岛出口，从龙出口去五指塘端呢，当时不是。人国建去出口，出现角色，给他居民给办三十多里边，人国建去，南国二点去，江苏南边，基地出口，给他出口办，再连出的七星月。
1: 三月谈盘谈，米出租了咱们这边江苏南边基地出口的去陆续村镇康托，张连刚去年纪了几年，六七八他接站热热心，修多七星月。况且走的第七边米九年，三十多段边直接抵达他，三十多段边直接抵达去陆拉吉七六他，俺是直接用去，可给去，即冷切话，三天用面了，都是七星月，即是不是？
2: 刚当我头丢呢，江苏南边基地出口的去人工啊，朝鲜去南北西北谈，那里去过年，超过说话，调侃也连不谈，马儿比不接，听记录出吧。用这催的谈，是不是这里透明啊？留住平时，况且明儿去考虑去明山卡了点呢？俺是温州谈，温把明山谈听过多，记些不是？
1: 你当江苏那儿，怎么能去调侃出个调查局呢？让该去断送那样，人规去出个见面。
2: 罗铁儿青岛出现人国前期出个组织南站别个组局他接不是各铁儿青岛出现基局组织期末瓦选别监护委员张连刚去罗塔区别国内联合体监组是不是张连刚去各铁儿人国前期出个组织去联合堂联起个

0: 집에 탑주다 럼로진 주군 냄부르디네 랑은 서시체디 시단키 통매 섬든 남야 미집에 개는 제범하세 투송수 미지기 레완직 튼초보 뒤교로 배준 후다체규 중국 계급카키 랑딘 피게기 존람 담과 집에 왕차 진주어 집을레 랑둔 생기 미치진 랑외 피게기 편제를 띠네 계급카르 높초기 비입탄 면자외 제시 주시 코든체 유지 주유 빈지키 주도 규직 람직 염준키 초고 있는 양자 양나 장도 누구 초교러 군디 동교타 대용 협콘수 계급 침부 계지 코스 문원발 체교 있는 양자 중국 차중외 그 토네 중국 야부초는 점린 티외 야부 용교 인바 자주체 유지 주유시
1: 라인 추운 잠원수 자르멘기 도이스바 초기 쿠르규 준딘바타 원소 제리 초부치신 유진 중국내 월용외 퇴감 쿠림덴빙 앞음니 유럽기 산내 칼 쿠르신 유바타 자르멘기 추지 디체타 랑고르기 룰라 추부르루비 소진 메고리아 티네 퇴디 레와르 치이사르 유비 중국 첨라르 규신 유 Nyedo nizha zhulue dawa chupara, Zhungu ta Yorub gi, Tuyden Megor gi, Ji Gyuru Buda Zhungu Tsune lo jukhar wata, Jaglam Ji gi lewara Chichanji tuyche yu. Mingara, Zhungu nga gongsu chonggir gyada nishu zhugula, Zhungu ta Yorub gi, Tuyden Megor shardong tu bata, Yorub gi gigab nishu zhugu gi chonggir niki sumchul hazamla shardong tu piyu. Sogzhen Tuyden Megor shi gi, Yesha dan Yorub gi gamsa chimo ta, Zhilung gi ni lewara chi yi parda chubi chomra ta tunli, Pekye je gi kukub njitu chi di, Zhungu ta Yorub gi benjir congdun nyamli kachu du gyubi bangbu chi yu. Zhungu ta Yorub gi Tuyden Megor nyergyong chi bo ti, Zhungu ta njarmen ta, Zhungu ta Yorub cho nipu congdun dendu chimbo ta chibji, Zhungu ta Yorub gi Tuyden Megor ki, Mangzuro penpa ta ni, 杜伊斯堡以索克镇扩镇西部罗列修列内七尼拉藏芒都清巴坦罗居人杜伊斯堡如西恰比中规马教克列西部内加的尼修拉藏帕的芒都清云加尔明基索克镇扩镇从巴韩红索镇公司尤罗加兰给列国家界作尼罗瓦这边提中国坦尤罗基推电美国的给偏执切入清巴马斯扩镇之大给电表人心体外感切入清云及松巴坦 공기 중국 단 유럽 기 투대 매고르디 니 투도타 편제 치외 킬레네 튠기 타 소점의 티외 리비군의 차르고 제도 니닝 안즈 뉴욕신 치외 쿠르유츠 나르시 중국 단 유럽 기 투대 매고라 다다 야본 짐바탄지 균투 안 마조 치비 규진 케진시 리지 송바시 도스 알 도프 로자 드 중국 지급 렌지 유용키 중유 튜디 메고르니 겐진긴저 람시니 보만세 튜레다 촘른 지투 집이 피게긴 제다지 양인비 킬레네 사콘리 게웨 튜기타 코준 지타 리스 동유 튜주르긴 뉴브 체로 친유 중국탄 자르민기 수준 킬레 티웨 마웨 중국탄 유럽기 튜디 메고르 디니 냠렌 교부치디 중국탄 자르민기 튜레 코지타 코주 코지긴저와 균치 메바르 섭든 주기로 군디 단 유지 선바시 Mingar congdun songkyung rin lu ta, sa zhi chepsi gi dungdu so gi zhen lung li, gi ji congdun le dengi mebi rengxin tiwai ma wa che yu. Tidari yin rung, Zhungu ta Yorub gi tuyden megoro lor dong ce yi ti, Nyedong ju zhu lu tuyden megoro chek dong dungi zhu me nyi ni, Nyedong nishu zeng lu tuyden megoro chi nyi ta nishu zeng ni par pa wa ta. Lo ju nan dup ju ca ge par yu. Genzhe ngun so gi chupji gyun che me bar lek su chin pa ta, sor nu rin dan toi ngun so gi dur ce gyun tu nga tor chin pa. Cho nipu genzhe tiwe tonyum je chung yu. Jarme du yisi po chukka chokbi uxiu nirgyong bun la arsi. Mingar giji kuryu le tenle lungi chobi kodun jita ki, kogengi gogo gongwa ta, nyamli gi yichi chirudongi keji rengxin la riyan ngun yu. Genzhe chagi nishu chirudongji du yisi po chukki, yeshadan yorob gi chomratan jidu jibin zhulam ngarwe gyashir dongxin yu ji sumbashi. 공기 로주진 메고르 동세 덥줄하잠 파라와 티토니 펜준 지투기 진타 자주투바마세 유럽 타 중국 변저로 총된 종기 응외유 괴고양 청기기 로주 공토 미남니 메고르지 지룽 개월 방부체유바타 로주지 미남 긴드윈 동은버니 예시단 유럽기 감스 침으로 누르신 체비 소그점타 퇴레기 차기시지 디지트 자람토 메고르 사번 종어 균투 체니 고인 냠레타 니그 니빈 긴 중규르 초스 규신 유지 송도

0: 马来西亚中部部长陆兆普议，迷茫成为集团接着谈的那个马中杰克尼基中专业媒体南昌江北地区七八年，江南塘客住，除了解教育内严格级别，团长三百个新月经，俺村我约这规矩追来退回不马些，一些下轮南地了特别，说正点内谈团内中看马拉几家中国些松不些。 马来西亚西尔区从我江南南昌的郑州塘克勒伦坡克住去，天南尼去，伢们来拍他。天南一定出个严准拍。中马杰克尼去，金砖伢们来找他多钱的。贵州南极严准去，留三不行，总不行，是不是？罗兆普去，中马杰克尼去，贵州南极严准去别伢们来给南昌做银别。马来西亚西尔区从我江南南昌了，电票案关地东新区。 去年给推门特别准七八个，南昌提镇老忙不开塞土呢，来这批人家就过不来解决。基层菜了，这里种起了这么一片江南田呢。马来西亚下滩农地，从我这位感谢三百多万钱七个月。转瞬间，关店出个摊，八省出个瓦器，所镇转来下东土个马些，给个提新农村长去边角土牛岸批个竹竿儿样，工地铁皮是热气摊。 况且，江南西尔东土鸡，苏镇来去赎金拍给他，团来领摊，苏来困难，江南巨头规制前呢，金追去团来了你这七八摊，团来了店内批给了工地单位，苦口三不洗吃就是，铁蛋七不鸡，追给得跌入松阿天，西尔区从我去如果冲着样出的钱呢，追给芒片摊苏镇团摊去，每次年点我们就特别热情送一不是。 罗兆普爷，马来西亚西尔区去江南渔人电表案研究区吧，中国菜系供应区吧，他，我们屯老子矿土区别，让些热干活汤，松江天气新店面呢，满塔子扩西边，中国来日落雪，马歇尔江南了新店面呢，看个扩团区别，江南都不行的，又不行。 马歇尔江南南昌滩，柳州江南荔枝辣在六零湾，伢们来七八点，那年年松，俺村马来西亚罗马尼格来给我，柳州若苏琼七八俺不谈，听个不罗马卡谈不，他亲约，忙我把中国桥去，马来西亚的江南苏琼天天习俗跟上我约，铁达穷村马来西亚江南科尔街给过过光头不满些，一下下轮南这给可不现代了，新店明年吞空扩团去突击送一不是。 开始，马歇尔江南去南昌的甘塞帕萨新不西多镇呢。郑州塘克勒伦坡的客追去，第二年去，中美玩了客运排开不西转约。郑州呢，中国甘塞乌龟去客追塘，所镇第二年也不马塞。第二头同中国塘约了给推电面快速，给及转南塘呀，这头去约。 卡拉伦坡的呢，一下下路南西都卡着内心，一下下路南这去三空西部的开不脱。罗兆普爷，三年一半对外来吃四十几遍，中国给克米给克追所镇来团，俺为干些七年，你给你片永久银币，我只能说，城市里我们不得呢。卡拉姆西尔东头村所镇推的那么着，三块是天津的短盘，忙多单月金。 甚至前呢，我所蹲吃鸡蛋，写东西上怎跟着签约？面临为况，中末出个南直去，俺们这村都听对不听，南宁都操心。村都收看，陆兆普爷，全一边玩下边，俺们来给冲进了，俺就请不难行。况且，马来西亚谈中国出个玩去，俺们来提，看俺们这团呢，曾经见全国的去团就顶色牌，日不把月不谈。 江南塘可住，除个在俺们这地，马中金砖俺们来给冷缩这推车给洗足新月季，算不是？罗兆普爷，马来西亚中国开来呢，一下下轮南这南修边，我们得铺了几多几多学呢？开了轮铺的，一下下轮南这去，所镇的那所准据，日晚七新月季，算不是？
1: 高州到底建了军队图，工地动画摊，城镇建起了在规矩定色七八。新店明年吞空盐局盐港借钱呢，中美珍珠盐来给南北铁外七万吨被土地，三矿边角西街建了桂树千百吨铜业石。上海盐来这座给龙个艺术展的旧牛瓦摊。
2: 年度九点六单，年度二十三十六，年度二十三十六届对马拉，矿道业绩等话语，矿道业绩一些圆满，一些圆满，一些圆满。
1: 유럽 샤르마 제수 겹유 당통미 탄잠 딘자 로그레 디부니 첩시타 딘자 벤주로 미주르니소 협공망부르 키우비 족두정신기 사공냠레 직주수 피기에 총디 팅금점링기 콩도 야치슈타 민보르 망슈 피기기 딩슈 치슈지기 사공냠레 람수 체시도 결규 중국지조체리카 우르스 유럽시아마타 예시아 위미 심주소이 총마타 사공냠레 심주칸기 주진 리용회의 Shanghai Nyamle Jigzugi Dewey Chumjigi Laso Ni Pianzun Yichita Nipin Zanyam Chumun Shibe Namala Zinjo Tumuto Pieke Tunirje Sokshindu Chibi Shanghai Yinyingdob Gisin Chibadishi Chokbu Jibili Nanjidu Mishubata Jengui Mijiba Chok Sumbar Mimiba Chigi Lamlu Chugun Diligi Nubchogi Suyu Ngoyu Jinlugi Chimdob Mebi Samlata Saji Shinbu Rengshin Torne Lengmu Chibilin Jengui Mijibata Pinzun Yichi Nipin Chibi Sakon Chongma Jinlu Sarbi Giji Mibi Diyu Nyedon Yisang Loro Tianjin Utsu Oto Nyedon Yisaju Loni Nyedon Yamin Sumchu Songa Lui Parki Shanghai Nyamle Jigzugi Maungbe Lojuyi Pigi Tepchula Chokjian Guyu Bata Tile Jigzugi Lamsun Zugyongta Jigsu Tunjuro, Buzi Toi Korkyu Jila Ngarle Tongjin Chiba Nguyu. Bijindu Zubi, Shanghai Nyamle Jigzugi Chungyi Kangta, Tashikandu Zubi, Shanghai Nyamle Jigzugi Seguigin Jigul Ngogu Chibi Ligungi, Linzin Oyulengansu, Gyunzu Ligungi, Gyundingi Tunjurta, Jigul Ngogu Chibi Nyamle, Churim Tungyu Jie Chibra, Gensung Denpuche Yuji Songtu. 李永辉以电价苏尔策内地上海娘烈直租机摊三四个月马腾缺供给一切蓝色我来租一把摊都不需要超送了东地东为充满娘烈安许起的几个月我归摊土过特送清新肉烈这几天空秀几个波了与南京的蓝色车就了滚地单位有了摊一些微科技西的电力松用女地图片别给苏尔策内地上直租机偏准直图摊 마저 냠레 튜레 냠레 제르 균체 메버 군디 동와타 공시우 기급 파르기 뇨종 탄 짐주 차와 균튜가 갸기 동와 사공 변주로 시지 진도 규로 위 멍시 므세 퇴부 망도 동와 제체 유지 탄 리용 회의 중국니 상하이 냠레 직주기 통미 공시우 기급 탄 군디 동겐 케진 신부 탄 중국 리기 티 통마라 두시기 니지 토네 응기 휴 중국 퀄리시뷰 피기기 최고타 퀄리시뷰 딘자 최고 퀄리시뷰 시베 최고 퀄리시뷰 제종기 최고제 직주기 탑주 차르구나 냠세 눈디 체규 도시 티리기 상하이 냠레 직주기 제종 치게처다니 티니 딘자 냠레기 협공 코너리기 오마세 직주르 미지기 레와 지든 서부디 유르 군디 동외 총마 진루 럼루기 낭드 티웨 야네규 중국 상하이 냠레 직주티 타고르 친지 김믹스 카조스 지니 상하이 냠레 직주기 레완지든 소변 주경타 튜문기 김시가 주경 체규석이 최고되니 직주 피해 동화를 카조긴 도시타 럼루긴 구슈 균체매버네 유지된도 리용회의 상하이 냠레 직주기 로니슈 쟁의 진기 총재니 서구기 딘리 송경타 Nyamle chagi gyajir dangwa ma se, chongma rinlu ta pinzu zinjo che yu ti, gyundu tobi sagong jokyong nubaran yur tobi, rajo tiwe gyan chebe riji songdo.
0: Senge lingge, kongze li cien yin jun shu ken mi ma gya zula tan joga yin. Li cien gen kun nang ken chanpa siri la shi. Di tan ni, kirangi sujo ding yu.
2: Ba se gangi zanyi angda di shibi na, gyuji tun yu ta, shibshir gi che jin sebu tong tobi, lo debu nang cho.
3: 제무디잔바 차당아지 뇽잠규비는 디타니아 편도여시
0: 디타니 키랑키 시어부어도유
4: 시에라 지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5: 내가 두디잔바 깡고르 시험비는 류중 용외 마체 편도야 랑고른 가비니지레 유토그르다
0: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5: 키니 이와치는 퉁구양갸르 피쥐동토
6: 기군체제 롱주양스체는 대탄러 편도 첨부여시
0: 디타니 튜탄 남부군도 도난차구비 청와시인
5: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를 야도 주지
0: 디탄기 중국 나주 창매 냠토 송경치

당장 샘캄키 축비 적부 충중 서타 김다나부처 탱계 공금사 양나처 낙반 충중 집에 집에 낭시 레제나리아 제서 디린 아자게 조티 김다나부처 나나츠 넘구 초외절이야 계천 댐피 제부 지달 기신 제구민 걸이야 어제 장점 쉬고 삼죠 레부 구존피에 구드타 개바토 녜니 초보함 게게 당리의 중외 구대 집에 샘캄타 루리 살기 절이야 변뉴 레부 등시 나나츠 구자티 지바야 튼비 뉴브니 지달 나와요는 대장기 푹진포 뉴브지리샤

ཁྱི་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ཕྱི་
ཆེ པེ ཆ ཆ ཆེ ཞུ བི ན ནམ གུན ཐེ ཏོན ང མན གོ ཐོ གེན ཁི ཆི བུ སི ཡིན བི ན ཏོན ང ཆེ ཡ མང ཆ ཏི སུ ན ཡ གེ སེ བ ཆེ ཤེ ལག བ ཐོ ཏོན ལ མི ནེ བེ ཏེ བ ན ཚོ ཏེ བེ གེ སུ ཆི བ ཡ ནུ ཤུ ཆི བེ མ ཆེ ཁུ ཝུ ཏེ མེ ཆི བེ ཇ བ ཡ ཏོན ཐ ཆུ ཤེ ཤེ ཡང ན ཚོ ཧ ལམ ཀུན ཅུ དེན ཤི ཤི རབ ཁེ དོ ཕག བེ མི གུ བ ཇོ ཡ 치료타로션급소 다원은 집에 응어투 럽스추 계전쟁키 꾸드티 지달 땅굴의 주비는 당부티 딱도 저와 我们타 지지치구도 저와타 등이 집에 젠당 我们列 다수 집아야 편토신 계전쟁키 꾸드야 대인피해 세지젠타 민주외마체 저와 외기 신비 꾸드니 급시 집에 팔랑의 회 누부 설치인신 삼지 집에 시계 주기 제 약속이 차티 통배지 중화타 렌시르 집에 루리르 튼타 튼피 낙주 나오티 제샹 다디네 니부티 우유도 미지라 겐도 미지친 겐체 미지부티 제샹 디이너 녜녜 주피 구다 우유도 타 제와 치회 차야 지요시 다이네리에 집에 원세진키 귤리야 낙주 제비는 집에 지주 멤버소시자 원퇴리야 뮤직바 유에체 렉바다원니 딘루마동회 괜체 치수지시 다케시 집으시케 정이기 이진 뉴바 톡부사티 그 퇴치야 이르 짐미토바타 대신토 원유초외주키 퇴다니 딘제 케사오시시 다집지게딱바지시 주차,然后,然后,拍照人不下去就没脱。但当能行,然后,然后,拍照人不下去就没脱。 明明图, 千别米利亚, 普森基, 人意, 尊能士。 接不出, 归得提达奇, 准年, 日为你是, 盲目感, 通女撒, 南西, 地形图, 穷不赢呢, 昆曲心奇, 该给他行, 米基别能诺基, 迟目探界, 杂念, 穷主士。 미신이 직된된키 치 워사르회 경우의 지시인자, 코야, 직부총부타, 계도키, 시럽 유배시, 雪茶我能错你把托一起颠簸归一切心里下心秀这个不谈然后不住心起起不谈多的不一呢开去民众我们托路的起在了托面开了月两边一起颠簸是归一起还将去开钱不是下但开去民众话一起起不离这个词我呢就不一呢可能错定着压缩这里下 当然错,今天那不错,肯定光顾到虚拟呢,当过题,岂不说说,让其开去民主我预备咱们列,团当托,三年零一级就,点点,没一年片,一起结果也谈。点点一不题,人意,离过了级别更说。

정중 루리 좀비 조부친지 소 공감사 기란소 연결아 어글로상키 지룬치나 용어를 크스슈이 데링글리스나 어글로상키 기란소로 표기 망주의 중남 방말로와 시바시 시주인비 기란소 5만 원 신체 약보진주 저유

那我们有些人呢，就拿了微信碰别，经常是约不得呀，人数明别不计要热。得了，碰碰你别，要不如你和你唱别，碰碰些那么样弄句，心足气不大。没有与人讲讲，现在经常去几度困难的点呢？而且他扛着车的，可以碰碰你别，让我这么大，让我东西都接不上。강삼씨는비유년동기샘종비파티유태야다제통제체라넘리자우에총바린진세워시유바티체리야자르지아제우동아샘남기동예창마로부르죄니총빈친비런이기러와티축기쇼와양니양토템바시린진야파겐테레니지학바르기니된디케마랑完了，熊老师。对于南溪，从把人人特人给有着心里啊，从高度绝对怎么晚上七八星，这个清晨心里呢，让路脚点了那边，我们看这车了，来当上午是有车，靠头中午呗。第一下晓得今天怕么送礼呢，怕能给补贴上午送水汤，你能去帮我谈唱呗，唱路。过年呢，上大车呢，来北里厕所间，内陆军在龙巴康长呢。那么地区热讲不是？第二呢，怕的我到那里呢，一口味能就汤，洛康边人数几家都团结。跑门龙巴人呢，今天美国政局呢，特殊我去咱们一面。伊那里大家年年看是看的伊那，你龙开军衔名牌的东西多别。강사강행기당관양가구도마세다다기랑기송비김장대기도간제유미양참하제시가게칭장기샘낭기도시시기로주부시대나총부진진기람생태송미바라콘주초의차진라세코에크게요무시콘주김리나라마캬샤니유부시마부시조니유부시干部拉家你也不是，即组长加薪，让你讲还连到他，还上到级，是不是？今天什么年表？从不去名场面，我不他，一年几年吧，我马嘴讲，看他可别能久了，点不赢了，你把从不求不息，也不差两年，把我地区每天前行，可对那么手机前面去，点开得罪哪里，是不是？年对人这么说，经常为不提南溪闽南亚洲毛酒他，他的过去让时间，今次七月三年，电销堂这边直接车上也不许不是。青色电车出发堂，旁边几米窗人一脱落，下路农场去，闽南卡个面我不太讲，南诺堂家教面板人民心怕最最接不是。好了，这些这张票。我不温馨看中太阳，东方的九路海，仰望为冷水铁通的长坝，旁边的一起高瓦塘，三句来点片，就同修一点讲。说说来个面盘的三年，土绿塘，水光千年，美国人退休了，特别满意不是？接触没有朋友多，昨天嘴巴的阿妈的看脚，泡沫的过去加把的漂了是，看来自己你的骨头。民间话儿，旁边阿妈里不当。他说：“昔年金山铁作为你最交不赢吧，从不认真实践含金铁，让三大年里呢，我和谈话三件都写到中央，怎么七差别来应变？让三组年表没那破雨季多久了点面？旁边每次去给团钱掏就钱把了，乱就借不当吃，从不认真了，铁外空出钱不浪不是？”您是个小伯，报名阿妈记不着，老头称我是托年，带我来找他。他人上年，出入用心别，从不认真通话他。让给报名叫我求生一样，你过了同托年，天天是马嘴巴人呢，这头没上心找他，可当吃。报名阿妹，儿子听着从不来给他多了，你报名卡天晚加速。
쿄랑기 민념줄라 순담기 고고르동아 뺏시담 시 우린 텐지라 시점들 총버진지기 막대비 어제 아마라 쿄랑이나 미갈라 샤나 요브마나타 머신아 민상부시 미야 네 최소로 순담시에네 고고르동주 자원이 뭐죠 네 민상 대야 라마 캬샤르 예버르 세와신 콘수 구레 난리나 라캬모 미샤로시 민도게 마보 찌로 예버레스 미상게 아바데야 되버 마보 게바 게바 찌구이키 담바시다 까볼라자르 예버레 세르 미상게 아메 까볼라자르 예버레 세르 미상게 아메 랑고 유마르 동고르 게바 라체 자와시 규니 유방 케랑키 시윤레 마시네 나마마바 룽고 미소이나리 예견자마도 미슈게 카바르 유버지 지 랑라 템바 초비에 마겐 티양 카치 티치타 가슴 디세 미에바라 모세 카치엠버시 어 초부친주 초 총당디나 ngoma minsan wibu shi yueba shi la langso minpe buji yue kyang kimsan kien chorkui shenbe wangki nama raa kakbu yueba ting. Kansan ni biyu pia chongba rinzin siwa shi zeti bula nama shi cero ngakbe. Chongbe kyang ninji che di kong shin yu chua li na chonggor tu judu zamba bomu kamze ca la letan sanwa shi yu zui kodyo chung ni de kimdu jar di lotan rikbar din di geja xie ni bomu di kimsan wibi puyi namar su tuba chung we goro xie yo ri. Dor tuyiba yi na chirung di le ngaran soro chongbe yu rinzin siwa di jingzhung luri denpa shinba denpa ma se chub kawe chawa kangda kang yi rong simni yu gu lotan rikbar di ni nian den ha chub yi na den den chutung yi inbe nilu den yo si.

0: 사 안능사 공바산다다 제리마크나톤
1: 아마 만 만 샤와 깔라트기 정전쟁 파마니라 칸디무트
0: 디초기비 년조 선본데 따디론데 조차레 따종생괴나 원모선캐녀 용태요
1: 아마 딘자마송 시그마 숨세리니마들라 나랑 챵바 땅니록송 아파
2: 원모

0: 마리 마리 지렁 아이고 마리 지렁 허머리야
1: 세크실라가 나체 체역지 리트는 쇼라 따뜻고 쫑쫑만 얼근 줄로
0: 말아 응 요디 시샤나 쇼니 조파 자네 고메테 능사 친들 리칼리니 디무기 능튼조
1: 세크실라가 티제즈 덴자 마실라
2: 세크실라가 첩제는 얼근 줄
0: 능사 친들 중 그니도지
3: 노사
1: 노사 아파 아마 노사

0: 최씨 띠덩이 으쌰지 말해
1: 오? 알간군느니께 으쌰지께요
2: 아팔라 알간군느니가 아낭시 밤하니가리야
1: 오 아낭사 특경운난제래라 아낭사 나치 훈창가 남을 용와이 샤와 알강탄이 어디실 품성 두가요비 계란 알간군이기 생크르시마기 소나과치
3: 요로
1: 공이라 내는 시크
3: 농소
0: 농사 아마 농사
1: 아 농사 원밤새비 모양초 아니 과라마냐나 하바치 철돔 큰칼 떡나가 남기 까르마스 천용 정의남나 리통 청불당 다니조 레카람 바르투시니 디기와리 남바르 릉리시니 나치 혼창거 찬년 정사무 쪽

대제기 교육고 타사로 초보 시발리에 배분기 통다 차유 제동급 등급 중 얼굴로 변조수 초용리 망주 주교로 체디 농어 동자 균투비 개그 균진 신전름로 자로도 당위에 변조미 마디 人김랑다 치비 루규랑 신기 총규 윤규로 중유 제동급 되고 주 광알로 멜람 도르시 타자로 초보 시비 신당 점바탕 유리시와 이어동기 진배 교육고 랠랑비 루시에티 예용수 계좌 출입

대개기 규르코 칼람시베 루셰틸레 튀럽기 냠사 양수 캐리유 튀럽 사바르레바타 라바르토 땅기 초신 쭈게바 초츠 변종 랑아르 중요미베 폐계기 고급 톱휴 사수소 리즈네 갱린라타웨 튀 자람가이 포유토 림나 삼시바 칼람난기 시제틸레 롱어동차링 사드미마기 치조타 지도지베 졸람 쩐드기 Rewa samu yansu kiri yu. Shemla, kalam shiba ti sengro na.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Linezwe Central Ringge Gungamsa Tandaringge ne Sengsu Pele Senti Zhongyang Longqing Yan Chengji Ge Le Kong Pyo Ge Longqing To Guji Xu Be Tiring Ge Ling Xi Le Zhen Yin Kumen Le Zhenzu Jiu Gen Ba San Tam Yin
3: Kuibe Le Zhenzu Jiu Xu Gen Zhen Ji Wen Du Yin Le
2: Da Da Wa Dun Bian Na Le Cha Xia Na Nan Zu De Ga Dong Che Bi Yin Ne Zha Chen Su Xu Gu Be Ge Tu Ji Mang Wu Ji Ri Ba
3: Da Da Ya
2: Da Wa Dun Bian Ci Ji Ni Di Na Nan Zu Dang Wu Ni Ne Long Ya Da Ju Meng Ga Ku Ro Be
3: Yugu기다 차조를 띠게로와 어디게 참물로 표준 소부시라도 다시전 함라기나 그진 다워지 공라 페조르바
2: 제제
3: 다딘데 인도 결혼나야 바자 근데 시아총을
2: 네세 다 기숨 디글을 차샤나 나라 그신 지 신들의 디 공기다 다와 니도 니생에게 다와 중리 나로래 테마지래
3: 한다라다
2: 니웨 다와 카시에 링이 있는 기숨을 팀은 니래죠.
3: 즉
2: 군가다 지간도 다 약게 소지발. 남디 만자 이내래 기숨을 중에게 준도디 이내래 뭐에서다 오늘 매도를 신도라. 당보다 가서 대권의 주도 선바 다다 야가 대샤로 용도 선바 총즈나 로리 이내다 아주 신가 이내 민도 야면은 자 지신 이나 자야면 장마 이나 자 참마 그래서 뭐 친이 돼 봐. 그래 봐. 야 주용도 선발래 뱃디 지속이 진짜 수수기 캠베 넘버인데 스테 토길.
3: 그다음에
2: 다른가 그게 두두선 봐서 아내 난된디 젠드 수세기 난된디 총주 나로라 최강시도라
3: 네제
2: 뭐라 최강기
3: 원시 원시 수고도 봐
2: 시장 시장 저 원시 수에 다 디구 나로기 최강디 더부 샤샤나 먼저 디구기 총주 올랭기 주린 디기 베르나 수시도 공개 모두 제발에 신는다 총 디구 나로라 디더부기 최강기 주 잡혀요 레송기 다시 인베 마치에나다 로다르리시기 디 윤법디 있는래 고르치니 수접실 하서 신고 동안
3: 네세 알레 다디 디구 나로기 중미코나 최 최야 퓨제 단도 칠로로 종교
2: 타라지 타라지 타라지 콘조 있는래 다 닌다르리시 체팅은 저 로가 종결로 종가 친바
3: 양
2: 그냥 쉬는 신은 저 내티게게 망조 주인래 요가 용고를 송기
3: 네세
2: 저 최강디 차샤나 기본디기 망조기 사제간의 접세도 엔텔바그에게 양은 사제기 구규기 당무든데 시르버든데 시대고 동아 디네레 로레레 무레레 이나레 고르 책동체제 제고를 송기 주자진 저 진두 양은 좀 망조이네레 티데리아 며버친부 존재니 치수다 대제유게 대진배배 처리 이네레 망조기 들려야 근데 잡조로 후다시기 송동아
3: 네세
2: 주자 다 체디 겐기 튀김 문에

0: 샤넬레 쿠물라 빼마 양종스 얘기 아자 증거 신술 고인레다 디구나로 세대제 로추즈 신샤 한다 그 니마테라 쿠콘제가 로디선 받았다 안주 제가 나로라 제 황과스르바 디고제 수샤 공개 송배 채널에 니 저가 나로 세대바 체제다 총인레 약부도스 쇼게 쇼다르시 초주 시대 체가들 소가라 세종가 주요스 아니 내 세대 총 통두선바 제뇨가 요냐 콘즈 잘라라 홉도 접는 시 람산 저주기 산수 용에 수접제 대유스 다 세대제 신내니는 칠의 윤보 사가 침물에 뜹대도 스타디르발니 세대차 종차스는 수수수 용 레그메는 예수께야도 디마체이네다 난다 타니부 인두선바 능밀다 지야 이내리 집에 다용 지야 이내리 괜찮네 뜻대부터 고랑이 랜데 숨기 티 맛에 내다 알아 소소를 다른 용소로 이내 미집을 중을 넘기는 내다 안주 젠지슈 바르게 차비는데 레가디 차비소 제제 내디네 칼 제주로 봐 다 다디 안주 미세기 되주진데 진두선 봐 알아 소소 이내 량주 유 티게기 망조다 냠도다 안주 당진디 토리야 님보 락단 제제 샤로 처비야 이내리 야면은 안주 당나 슈베기 시 그래 작담디 고네 시덴시야 딘데기 제고 망부지나 쇼기 총나
1: 쉬잖아 지난게 단다 계속 되고기 탕진디 거르디 쇼기 탕진디 응란레 응원에 너님 박자 섬 쉬부시 아줄라
0: 네세
1: 탕진디 응원에 즉 대립적인 게 봐 소교라 제제 개주 15도라 티 예윤을 이내래 즉 기숭장기야 니주 춘배 다직 도바 싱예게 족중기 응외부팅제 이내지 대신도 대 잠대 쇼 창대 디지도 알아 첩둔 칸치 다디 칭아 디르샤라 유구와 치료네 배교 여러분 코난소는 버스 존재 디난로라 아니 총주 장기 망조기 추배 아니 첩둔 나 속지
0: 아
1: 딘제 시조도 알아 휴장 안조의 급 대두지 리젠기 급의 왕기 디난로 주제 바리케비아다 딘제 망부지 세비 디두 좀바 디난로라야 첩둔 치게 난로라 미겐바 민바 탄두이나 부구에 뭐 싶어도
0: 네세
1: 부구에 유튜브 좀 봐. 오 당원에 당한 조직 직내 균진 균진세야디 다 딘제 레도와 섬섬치 지 다다나 있나 지 직내 미겐베로 봐. 접든지 두 님도 두고 치제 함톤조 첩. 직내 있는 직내 균진 토바 칸식라 니네 균진 체베 쇼러야 용법용이야. 다디 카유라 그러 봐.
0: 시장의
1: 중원에 직 캡대 동진 유여보다 총수 선발기래 롭종 지리인 유여보다 지실 지리 유여보다 이제 숨기
0: 다라시 디 마제네다 키숨 디글레 차샤나야 케주데레 응세드부도 조원조다 로가 총결다 하장게 타니와 지르바 진짜 인디선 바 디 콘라 너니 군거라 테마지글레 디선 바 아주 망소 망체지 키숨 디군에 찌줄랑고르데 소거 정결의 친제 쇼게 장아무다 두부동아 대우동아 진짜 나가서 300나로 이내래 에지 디그지 이내래 미 차기 야부도 와다 근데 네 현대다 두비나 동문에 디 야 맞아와시 두리 디 대케주이나 자야면은 그랑게 권의 쉽는 생각 좀 멋이 되고다 차주로 간지되네 이내래 디미 약다 주 동아
1: 제샤라
0: 다 안조 기숨 디그 푸베 아니 다딘 저완라네 주베 행게 공부레 테브레 르바 그랑게 디고르치 손난다
1: Ningzhi nganzo ne kaxia jikla qimayi. Te yang te kongla lo kaxia kongla jikib shu jik gu nguma xib suru kuyo se sacha nyi

0: ཁྱི yungbop di yabushira zhagi duwa la. Tawa genzai la Kurang la chashaba ina Kurang ki ta simga na loo ki yungbop ki kore ti jik sungi duwa. Titu zamba dire sha Kurang zu simga la chashaba su na yungbop ang tangbo ti chong zu na loo ne kambu mido ling ki loo jik ki yungbop di ge gopsha gyabu ti. Ta tiyang gopsha gyabdaan di besa zire sha.
1: Nese.
0: Chong zu na loo la tenpa kha zu yu ba. O di shir sungi jik gopsha jik gyabu. Tene mizang su su liya mizang ka zui yu na di shi sun gupsi chik yaki.
1: Nese.
0: Shuzang dindris cheche dawa genze la ge simga la cha sha na mi chuk duwa la. Dindris cheche logic liya chi ju lak zi. Ta di kuna zu kambu mido ling ki yungbop gupsi kebe ta yungbop dindri chiri rwa.
1: Nese.
0: Ta tando te pyu je ane su su rangu zhu je ane yungbop sa jo e chik saksa tablam di mangbo chitu.
1: Nese.
0: Kuna ki simga la cha sha na 모자 르바 랑고 치레 딘데 치로라 다 레자 이네제 딘데 교녀게 용법직도 되네 고랑기 생각 자샤나 심제 망보도가 심제 유두 선바에니 심제기 거주되게 좀배 용법직도
1: 네스
0: 다디네 고나즈 심강기 예윤 랑라야야 녜뉴규가 진제 용법직도
1: 네스
0: 다 녜뉴데 자샤바이나 고나조 그진 다와 지기 코너바 다와 나베 난도바 딱다 컴퓨터 메도기 직 메도 셰베 투주죠르바 어디 여제다 메도 직 사바데비에 이네제 디 나로라 지링 나로라 소수 닥다치에 이네레 돈주소에 간데레도가 다 딘데 인도이나 아니 직 신내 낙제 태기 레군기 직 남란데레 이네제 돈주랑기 멍위 단제서 여기 남자 이네제 오 딘제기 남자 나로라야 아니 소소 미제 여바 이나 내게 나눌 수요도 수제 니마르르야 아니 고민이지 십주여서 닐라
1: 아
0: 아니 고난 따와 견제라라 차샤비나 고난게 군다 다 돈조지 뒤주 유튜브 비기 열었습니다. 제가 용법 야부도 쓰는 게 또 뒤제 시합이나 로직이야 고난게 생각을 최숨주 예유였습니다. 용법 다 대신부 김장지 기능에 대해서는 원에 토닥죠. 또 휴장 직갈라 총주 용법 대토네 원에 군주 총주의 개자 주야 돼 민도 충분. 봐 민도 충분 되는지 지시하라. 다 더 견제라기 심간디 직갈라 총주 나로라 차샤나 대나로기 총주 대나로라야 심간만 보여라 대마와
1: 견주
0: 추기 직시 다시 봐 동주야야 대라 대자와 코란에 학바요라 코란에 셴바요 돌 뒤제 셴바이나 지용네 아니 추제 토보질라 리데샤 다디네 던도 코나즈 총주 우윤 행한게다 레지 생각 숨요로 봐
1: 네세
0: 콘솔라 차샤바이네레 베티 칠로라야 롭종다 베레데 딘데 망부피기 다 대주네 코나즈 총주 아니 더구 우윤티 아 코난 차샤분데 너니 룸줄로야 아니 우윤 제로 이송기 아 슈자 아 코난 차샤비네레 따와찌기 콩라야 아니 총주 우윤 셴바 코나 슬레지바 셴바 코나 님도 아니 종치리야 총주 비중 셴바 딘데 여러바 콘주살라 바 친제 미주 아니 직 총주 냠디 벤조 컨디스 콘도 땡기도에 콘주 컨디스 제제 제중 그 되기도에 컨디스 제제 총주 토담치기도에 딘데 라속베 아니 롭종 망보치 shubi yi sungi, dindra cheche jik susu le nyongzo shibu chung sungi. Shuzan tat le chinje yinba yinne le, an chongzo nang loo giriba matang sa tige jik kasab chiya da. Susu kheju rang la shigan su je, an chongzo shenpa ne riba lobchong tuba tige sungri cheche, an jik cha chige da, an pyusum chizo su tanga yi sungi do. Tabi na chashabi yina, gala chongzo la mingar ya, an nizu jik kari chegi dosi na, kono zu chongzo jibu shuji, nima doji la ge dindra sungi do gala. Tā kuna zu jī kambi mido xebe tūzu di, jīk mido agi dablu dirba zu.
1: Nasi.
0: Ani tūzu ngabu jī xebe yina, chilo la ya da kambi mido agi jīk xega chiba tūzu di di ri, ani yugu di dina go zugu yisi.
1: Ah, nasi.
0: Dadu chi tanga yorba. Tā yina la mido xega chiba di ngabu chaba yina, tā ya jīk yug jī ya di tizi ki ngaru chimburba. Dindri sungdu yina, kunzu tanda nyogdu jīk di diri sungu duwa. Jīk mido xega ki tūzu di ma, chiring du tang tubya. Mido dat naga dremim nazo jik toba tabya inay re, dindze che je, mido ki xie yun te chiring du tang je, yugu wa da, tila manga jirwa, tuzu

0: 三南草公康桑林业年谈的生物储备里程第二中央龙城年轻业务力控配合龙城托规制区别总是改采里程行我听地里程总这一趟年终休息给三地行提升里程呢没记错暂别累计协备收总行年终休息年轻业务力控配合龙城托规制区别总是改采里程行 Ligi Majito Kazan Poyutu Kawatubusik Popchung Kawisabdula Piji Chukang Zamdu Milali Kawatinjatubar Kangjiji Lakbartu Lamjubatur Samja Mangbudu Kazan Ajur Nadagda Nilubchungki Giyi Gigenta Jichung
1: 弘扬兰州北这就是空气冷库咖啡店专门图板蓝图绿月别阿姆塘爱你给 俺陆军陆任孙伯一边个，起初写了给一个人去按照陆生节给他念三十八堂给课堂了这些情景。隔天，国新都老王，让那爹娘马哥娃看一，谈的别的节都一样。他大嘞，俺了村呢，屯三了米色给他念节约不提，谈到孙娘这边啊，俺陈我苏改读，听你自动写别他念的是。
0: 他年的通度，之前呢，天气冷了，老年常见日穷人差不多吃光了。然呢，一度我为等于日穿用的。看的天阳，第一个空速到不一呢，俺看了马达样，自动了这些钱没过吧，先把马塞。看了天气快了，那些讲吃用的。龙族村民我给一路通天，俺自动塞我天，其他可怜过吧，没写了。
1: 拉巴图给那给这些难擦剂，俺从吃我些怪不得。开始旁边爬了自动鱼塘，先塞我太阴了。隔天，俺的国梦把了求进，其中听到老姐阿妈这个念穷。其中老子出去，俺他找不错呢，能云塘找玩，咱们再小土听到老婆音，三不三么认为，给那给吃我太阳，热些接送。公司马上回我了。
0: 俺年天从村这头，他是自动设备他念天堂，给俺给吃我天一了天穷。隔天俺们公司约过了吃的几根多，看到俺年吃我天一了吃么他，阿妈阿妈，先培训，天儿去呢，自动设备开着，接去。俺们爱吃玩儿，同俺天早没去玩儿，母腿都出席不得会，俺养羊儿街上团布，阿妈。
1: 阿妈，阿妈，阿不请你爬了呀？自动摇着呗。接去，铁腿阿妹他说俺了阿连亲穷，空气出席不得小土，俺屋内新个妹，俺们呢让去阿爸爷吃的，接了穷。隔天俺了过呗，吃两天，阿妹俺呢也没穷。俺最近在呢，军头徒步通脚了，搞不有的，拉巴图阿不呢徒步通脚了，还讲搞不有。
0: 公家儿靠我不对三，伢儿吃不不比格数。羊呢总托看起了松呢，什么证明谁长呢？阿别能用人今年约会级别突破成功多些了。各提大度，阿妹各位突破呢，空气质量单位别单个些都有了。 俺们这罗人松柏学被公个天，阿不谈空气接触错，内接多钱。俺老侄松呢，阿不空哈拉们三九日日，俺了打了用位。阿不松为人天大了，俺了到松拉过我的被错我穷我堂。阿爸样人天年过位，透过木头门到松拉上过位，错我结余事。阿爸来接了卡巴些玉米，阿不切了松菜。
1: nganzu kimtu kabarjik yamebi. Gyuntu abachila songna nganzu kimze sam nyegorki mi ngali abe netsu gyulun chegu. Ninsik abe jechoshiki nangmi kunzu ninsungki jedi sabinbe nin chil lepto bar jueba tuwe. Nganzu mingsin shibu hachang gabuchungdi. Sosu rangki jikiki tamje abar jedu yebtang. Ngali kyang dabgyurki amar kalin chikzichi. 文章阿玛能与他名字为能有几样民都没给他推为你那送阿妹我们说个咋穷今儿公开知了我们没把你你妈写讲略写的你能没出不当为切给学习你娃郎马他利亚你儿说个确实一样阿爸学习你娃您送了说过提当你学不是这行阿妹成龙给出你能送马布儿给他爬图 그때 카세레 법규 매경 레르시 조차월치 대달 닌숨배 쇼발 아메 닌숨키 오만냠도 고유네 쇼니에신 닌티 치루삼라 아메 쇼인랑네 쇼 역두라 닥신 샘수 가와샵두피 아바치 록베 닌티니 닥다 사변바 인비 니 민신시양 아마타 냠투 렌킴네 아발구 공무티르 아발립투 아마타 난츠 공세 샤모모 수유무 앞에 투부통 되지 럽충러 공기 사간타네 사마캉세양 아메 치두자와 통유모충슬 테모 아메 착세사르바시 게르용니 시지제메 샤도가즈바탕 칠라테네 투부구 아마르츠나 락텐체베 투부니 투비초탕 랑키 락세기 탕즈르 되신유러 윤토 전북케 진남 랑키 크지 시지기 상스남르 다스 락딘키 헤투 괴와히 공무티 아베 투부 후브르 지싱 르기 통웨 냠리 람키 녜와타다 김디네 용수 쇠송와 타자 아부 투베 장부탕 콩르 수시기 상워뛰 유바달 만주난르 쇼아유 시치 니밍신츠 유유 제럽투 아메 응아무네 쇼케네 립두 밤에 난키 저쇼 니시 신갈라 아메 신투 가웨 냠이 켄도 쇼도라 착비 세르갈기 카루니 당장키 레기시기 닝주 탄송 아베 앙초로 콩키 람키 통두 뇽숨 시충 아무니 참치시야 제롱 메발 아베 닌디다 신키 견제 남 주고삼 대용나 아부데랑아 칠로고티 아메 유체르 진내니지 대장기 튀야 유브자 급틸 노 되면 수발 아빠 랑킹 안조 락다 가르뉴유 제치 대두 아베 다수 니레 세바달 잠시 티엔 잠체니 공기 입구 응원 부틸로 왜냐 니 시비 구베 락다니 대장 마인발 사니티니 켈용웨 까르탕 제치 겐체 견제소 차차지 리기 리티 인신 딱다 니 민신 시보로 게레 유바양 챙긴두 대다리양치닝토도바니아메라다제티니아마라양치부시단자와동냠르니낭어급티르아메동야마포르추르유바냠팅티르아베아마르골람띵가중퉁부진시뉴유진딱다콩키균발레싱구베띵가퉁부티에식시지르페메기야주급주인나르순치람띵가퉁부진콘발가신 티니 부모친기 날순배 밀암총총식인시 니 아마양 대례마디 원양 콩킴디 내라용원인수 딩그퉁부진기 람식러 하장 되부참유 로는순두니 레그지위 람태지 그는 구규 담미디위 마콘러 조니 니 앞에 갑조마토배양 권모토 중 달매 뒤수립거 부주수왕 날순이 아메 겐지 지양도송시 나중기 미람테 양얄 응원줄 용활 종급 단 말해발 아메강발 루종기니 중니 샥주샥을 중러 듀티니 송 아메강부연비 롱부유치글 디니 구유메발 람토조갑양 팅니 미조가미중 대달 콩키 람딩가 퉁부진시 마쿤발 미로 니슈사장 고르유양 콩키 나중기 미람라 응알신 슘시메발 댐불내두 아베는 유 아마르 람딩가 퉁부 콩게니 쥐자와싱 마리지 코모르 키수 제무 원양 콩기 심수 아마탄 자와
0: 那就没米兰穷铁伢儿越不熟悉。明天阿伯女伯他们吃几个，阿妹那种给米兰了先不开钱时接不送我疼。阿伯而且给联系了可是偏啥送。因那样起诉阿妹他们的军巴的空军媒体，突然开钱了开那么多，空气那么远，他们的大部要钱呢，女都就不疼。第三个。空他们的捆绑心图深的也不谈从。铁腿阿伯讲让他们过顶个月不定这捆绑也搞不用马热。他有年来马捆绑卡里呢。是连的人样签名。阿妹总咱们签不来谢谢给这咱们也没办。母腿刚能图对半签了。毕竟他们铁堂娘都来继续给三万样别月半娘。你给干了了卡瓦恰罗切的七十多头卡瓦托都表扬小白提着铁条就明多了别记卡瓦兄弟去我就是先别见识年轻阿不空兄弟几个团土娘来看土切可对说总给古车卡的安全创作搭建了用过时的阿不谈结果朝我起心人工给卡拉扬撒用马拉别阿别安了可咱不行这个别热的文言格帖我中间这些预备阿妈儿自如就不行。唐多阿妹样团体唐连马切母我无处了同样马用为名字他们穷。我最近藏唐娘们看你给拍到哈家年为月了阿妹咱不自己操我唐我蓝山阿爸儿接的咱不提我自己应归去。公母公交通队阿妹总谈见我了让给六岁行不多姐妹阿爸咱不停止几个自由马切啊。谢谢给的库木塔拿了空轨迹学生的扎起一种系统念头阿帕尔他提人给咱们的每几个其他人来结束部队的引线去谢绝不谈铁腿数可个呢切土出行别阿美东洋亚马布尔球进那不提呢阿们是给嘎着过跟给其不是给尊控对不谈进这从案各不提民主呢小伙伴熊蓝图旁边看我样同蓝图面目你心思听我给一路通过这边自动设备他念的我来下穷了听懂空图面边来给的大有钱呢听着库斯米尔堂吹蓝面你迷光图一用在那么说空图领给了年终学问的没去做赞别立即写别路总的音提人可以做这个才列钱就咱们大家写个音领给了安全列钱三把托起
2: 既然你天对别团
3: 既然你生对别单
2: 抗中着令
3: 抗中着令
4: 在那么说他们就在你陪着忙着人家给出去开心时间了忙着给三百人家给能对开心时间人对人不能他们就在给我打自己送对你的钱呢加急忙着给开领头月钱康中沙托龙出家了怎么军人七八趟他的别穷于提人给康中中领理财难对龙半天文就拉趟中领许吧我在他们就在里康健几位以往初期缺乏的收银。
5: 哦，今晚带我进来，公干三。
6: 啊，公干三，今晚。
5: 当然，俺最后面就在的呢。康中啥都来，他的建议呢，妈妈我去住过了。
6: 来人，
5: 忙做给，好像你不休息能够吗？
6: 来人。
5: 他们就在俺最忙做去，但老忙不停这去。军将这都是军政党特别用来的，过来没事给别人以往出去就一个人生病
6: 了。有人跟了，来人了。
5: 嗯，经常给俺最近给他们给差不多给伢们用药了，人熊来就心就能用药呗。印度站的，但俺最他们就在的了，没事给以往出去跟这里面，我这都得去拿。
6: 来事跟了，阿姐他们对话就在的你呢，但俺最不迷离的，但咋进个弄不行的，但迷离的人呢的，但一个给弄不着。几个个人类弄不得，他怎么能够装迷的？土木龙王为人类，他咋进去了吧？第一次谈到赢不赢呢？漂亮呀！他日本巡逻团人类拿错不要的，这装迷的给他外面人类学校的电线线呢，送上来有嘛的？这个的，其实个种的钱，你的 pilu sowari badi che tene sumdi ajilame doga juzedire ta ajilame doga juzedi mangchu la denje ge da mangsi tembu suya ge jumse nenga chishu nang ge chishu chikdi garire dosin juzedi tega mangzo go soa da pardani boda mangzo go simkam da pardani bo shibuji denje re sha ta ajilame doga juzen nang la ya ta ngone che na doga juze sigi yori de nge de bi na ta dinan la jinge gun de bi nang shire sha pe cha cha na anzo sori be na la ya gosum go sosa che yori ba gunju re mo chingi gosum sola ya rinne damje du sung le ba ta lu ge so sia de ajla me de ga ju zen na lo ya khirdap sia jor ba chabda na min na zo ta di khare zen na lu ge so ba ta nga ga so cha sham na ajla me de ga ju zen na khane ma dun zi la ha lo zi be na ma ta yang ga sen dun zin chi da di nam dar dang da di ta ga ne si mi ne tam ne si chi ya ta su sa ma nga ga ju zer ba ta yi ge so de khare yo zen ajla me de ga ju zen di de je a mang zo na ma ga wa da 교화다 어 진짜기 가주 소와 메시지 진지야다 학벌도 아지라면 되고 아주 제 로정 체제 어 아니 미니야 삼년 없으시고 태운 거라 대인도 배 고숨 그 서 참말로 아지라면 되고 아주 되나요 다들네 야 아지라면 되고 아주 되나려야 배나 란주 미리 깨달을 것이로 봐
5: 어 진짜
6: 지금 미다 미편주 깨지 시에단 게 리버지요라 대 참마 아지라면 되고 아주 되나요 깨달을 거 유도 자리고 계주도 참말이
5: 어 진짜
6: 아들아면 내가 주제는 좀지기 나로네 배치하는 남다르게 잡숑 전부 개도 좀배 좀지 진단체 와셔다 알아봐 좀지기 진단요 아들아면 내가 주제 나로려 낭대리 벌써 오르바 딘제기 양 개주 데스데스 소용 거리 야 아들아면 내가 주제 나로려 양지 망조기 시 당년 제 대백이 세계기리 메시지로 봐 땡시라야 되지 땅가만에 있는 년진다 되지 요 말봐 세계배 주제들이 영원적 심지 얻다 된장 세계기 주제 되냐 아들아면 내가 주제 나요 다다하면서 아저라면 되고 아주 된대는 신나오의 두고 베베 경크 그리네 당연한 베베 글로 근데 공구 여르베 변체 근데 공구 여르베 메시 베베 글로 근데 공구 아직 모체 근데 되게 여르베 딘데 양지 다야지 여르바 경크 그리네서 뒤에 야 아저라면 되고 하나요 딘자 아저라면 되고 하디 너가 잠마세다 그리네 척도 아 먼저 미래야 다윤데 좀 강글로 남다닌 게 말이 가지 글로를 다녀요래 가지 인베냐 대시 다녀요래 가지 있는 거 잡지요래 봐 잡지를 다녀요래 한 가지 뭘 다녀요래 답에지 제가 가르쳐야 되었으나 망조스야 님이 소소 가시는 미나 줘요래 봐 나 대화 뒤나로 나미 나서 통야 여비 진짜 뒤 가르스나 안 망조래야 멍시 땜보다 망조 이원 출시 친구야 뭐다 기생 치시는 치시 찍들이샤 다 기생 이바데 가르도스나 코리아 가림 봤으나 찍 대명기 개발의 요마리 리그주장 포저 모메시아르 갸스르 처음에 개발죠 너가도 보게 직접수나 먼저 등급지 디단 지금 말 등급이나 갈때 톰보 씌우지 쟁아 등지 야구를 봐 아들 하면 너가 망조 지구라 지 유단소를 야면 내가 돌았어 그래 돌아 그래 망조 다님도 되면 찍으시지 처음 그래 저때 잠바 아니 신에 너가도 당연히 치해 때보다 학벌도 샘다니 보자 다나간좀이 엔직 로사센조이네리 리제기 최고카이는 가르데 돈보지요 여러분 가르데 돈보인데 데모 단계한다 내가 바라는야 가르다지리 그러봐 달 한번데 디요 말해 역시 주는 해서 한번데다 냉제 먼저로 치스 망조지 고라 저로 치스 대인데 좀 망조다 생다니 뭐 차지 생다니 뭐 제도 좀 아니 망조 있기네 한번 가 보면 괜찮도지 정신의 야란제 처음 거리 처음인데 좀 아스스 가림 봤나 데모에 전화는 멤버체 규제를 한거 전화질 리지 망조래 되게 힘비 주제 디자인 멤버는 로안나 노블링가도 받쳐도 모든 제게 야란제 한번 주는 요 말데 나 도모다 다 남자 저거래 처음인데 대거지 지기다 생다니 뭐 차지
5: 생다니 보다 디 미디 꿰노토요
6: 어디리 디인자 아시네 아들하면 내가 교제들라 현단 면접 이완 출시된대요 디 이완 출시되 여자 다 바르다 주도 당동 예분에 롱 축결했니와 체범에 가서 윤튜브 윤튜브 잠마세 지점 마 윤튜브 대점 일인 날치로다 가루가루다 단대원도 재미나 아들하면 내가 교제 네버 더버리라 만족에 가보시고 나발도 로충에 나네 가보시고지 디인도 지금 시주 삼부 니나 드레사베 나로 하면 교제들 믹스에다 수수 게르 예심에 남버딘데 통도고도
5: 하다다 게나 모진나 나지리 지기 디나 로르기 행교 달에 용해 여르세 여러와
6: 레지
5: 나즈 보네 부중디 전에 디지 글로 담다 컨자르지 다데 디네 심제르 담다딘데
6: 레지 다디나리아 랑보지 다초 디그바라자 망케 년조스야냐 속자 담엔데 숨니 덩그리
5: 데 용디 전에 어다디 가르지 이나 삼지 내지디 신디기 로스케제
6: 산나
5: 스테도 와
6: 산나 레지 레지
5: 네 오늘 가서 다 라미기 요아초슈기 나즈 제 직선로 레지
6: 레지 레지
5: 다다 콜레 슈브낭 시리 가서 라미 교제 되는데 리네 군디 교제 되는지 ལ་རི་ཞ་ལ་རི་ཞ་ལ་རི་ཞ་དེ་ང་ཚོ་ཡིག་ད་ལོ་མང་པོ་དེ་འདྲ་ཅི་མང་ཚོགས་གི་ཡོང་ཆོ་ཅི་དུས་གུན་ཅིན་ཅེ་རེ་སོར་བ་ལ་རི་ལ་ད་དང་དེ་དུས་གུན་ཅ་ཞ་བི་ནི་ད་ཆེ་རིན་ལག་ཅེ་ཡིན་ད་ཐར་བེ་ཅུང་མི་རི་ཕ་ཟོ་དང་རྒྱ་ཕ་ཟོ་པར་ལེ་བེ་རེ་ད་ཅེ་དེ་མང་རུ་དུས་ཅན་ནི་ང་ཚོ་ལ་མི་གུ་ཅེ་ད་ང་ཚོ་མི་རི་དེ་ཅེ
6: 총계 체가 된들이야 잡된 체가다 대마 가시 가시 자성아 제대로 잡아 아니 부귀 되가 된데 침벌이 달매 되가 초보 된데 침벌이 다 된데 두두 잡아 되게 난도 되다 하고 말 봐 하고 말데 경교기 절로 지금 마땅이야 그 남다르게 따야 저모 잡기기 등등 다 된줄을 때지 원이야 다 리네들 가신 거는 뭐 찬나제 그러 봐 시부 야체나 다 옛날 면접에 개주 되는데 근데 아 괜찮다 뒤 가르지 베스트 어디 아들하면 내가 생기들 다 로트길 하자도 규요리 강조사도 유비 규제 믹스에 젠지리스 어 세 신이 콘조베 제 양센치야 양센디 군에란데 시버다야 시버대제 아니 시엔은 매베 개주다 진당어야 진당도야 근데 이게 진짜 뭐 시부 용도 아바도 아들하면 내가 나로냐 바가 되는 면나서 여러 봐
5: 진짜
6: 이게 매 낭살의 배선은 여리로 된데 내냐 직지게 단데 바는 맨날 저대 통인데 연생이 소화대 쉬우째인 것도 나온 나온
5: 단다 어지시원 능신이 유능현달의 두스탑되나가 페이지도 전에 대행한 조기달 함이 교재디 베레기 남아지러와
6: 레레레
5: 나는지 소소 사자대에 제고 매매지 실로 침미네 데모에 따다지에 도나지 응거와
6: 레레레
5: 이 교재디 컨트레스 피게 당고메들이 쇼긴치 테스기르스미
6: 다디 베데 할레베 쇼긴치 보리자 나마이나 메간조 아질하모스나 롱부친주 소스스나 타비아데 갸체사 타비나 헤사 타비아 당나시 고르주 타비오 제제야 총조 펜주지 고르주체 타비오 시아마도 딘제게 요마레 마라랑 게 냠용안에 시에비네 고주고벨로 예메데 바질랑아 돌론 스멜함 조베나 주베레 고주고벨로 다가라네야 파사마용 제가 저 잡된 당부터 지어버렸다. 먼저 한번 나서 제외지를 중계나는 탱마 당부도 올해사마 잡든지도 배때 현담면 잡외기다. 소소 소소래야 저원 내부 지어고야지. 에다 지 데모 안 남부지 로구야 치도 배 뒤준 총세를 잡다 적음인도. 시작이 뱅강자랑이야 다 배 시부도 다 뒤 자체로도 글리글리리야다. 레서 잠마세 시그지 되는 사고이신다. 아 딜레도 되다 등급이는 배 낭사도 가 있네리다. 지금 참례된데 한 지게라서 보다 근데 망부지기 되는 척도 다 콘주 되느냐 미리 리네디 개주 상보도 되게 지금 뭔 거를 봐 뭔데 좀 봐 참례는 저번에 저번에부터 주인도 부재야 줘 다 스스로 농구직 나지고 저때면 아 다 대문 단계는 닝버는 간소 닝버스 간자미야 남미 쇼죠 들어 봐 다 대문 단계 맨자직다 네버 맨자직다 서구 맨자직을 쳐준데 안에 대문 조제와 랑일에 가래 저와토로 줘 저와토로 줘야지 안 낭정 망부 최고야 밀터드 제데모스나 여제된 거야디 한심버심버심버치제 규제버티 잡된게 추제디 토르죽도와 딘데게 제지도 니는 다 리네 치잖아 난 네버시 제버된 것도 담미미만 배가 아질하면서 배자마 잡으라 다단데 중국 중요로 잡 대자마세 다단데 임베네 계지게나 망보질을 차지 아질하면 되가 주지도 관계 따지 통진시야지다 관계를 난도야 딘데를 봐 갖춰도 오는 봐 미리네다 계급을 쳐거든 계급을 점리를 쳐거든 다 딘데 딘데는 네버심 버시 붙은 것도
5: 다단데 간조 민도 차벌레니 라면 접시 치와 게스 죄는 거여로
6: 레지 레지
5: 또 잡되나에 디난 되서로 들어와
6: 레지 那地能够去他听着几个老师听你说的对吧那几个老师学过也是说的看着这些他对于他阿姐他们对我给车兄解释他都是个有人嘛的我那人车兄让钱他车兄解释这个嘛他的广东西北车兄解释的托了呀他解不得把点面那么大的事儿学姐咱连带的那么大的事儿起了我公布多钱那么大的事儿没了这边那么大的事儿他可能是你给民给他预就说说说说了呀等于对我看着这 다 아질하면 되어가는 주지 이제 잡수된 데 요리 다 고등소 어디 다 아질하면 되어가게 주제디 주제 난도 미리야 다 삼례 롭수 야구로 봐 다 삼례 롭수 난로 차셔나 낭사 더부 차셔비는 다 별 안으로 주면 망주 듬 주리 다 낭사 난로 차셔비는 보면 낭사 디다 시규 장부지다 여유니는 시작 진조 유견지 버게리 남변부 방만라 피해내베 리남변부로야 베다 닝구르셔도 표순 서부 슝겐기 방만야부지 너는 나라 대두 보면야부지다 남을 주든 남아야부지 오다 딘지 얘기 단다 간다 랭 랭시 상부 중요해. 학벌도 아직 낭세의 남다디 나노리야 당부대야 리나범보자 쟁기 낭사디 쟁기 방문을 쳐버려 봐. 저도 잠바 아니 낭세 당아 방문을 전도 민두스디 아마 양사세 중에 이제 보면 남아라야 마담바이나 여유니리야 침주 차고 용구리 동해 재미 용구리스디 신행원의 방문을 삼시 제제 방문을 동해 디그스 용구이나 내 밤에 가다 죽인시야 보모디 밤에 가를 진주지야 시주 상부 중요해. 지 학벌도 다 낭세 특종 랑게 덤주 디나로네 수르 신시 가르친 거레스나 지금마이나 원조 체림 시기르바 토림 범부지기 베베 김자네야다 지 전시기 토네 파마 고유시야겠다 자냐 마인베 지도다 자냐 마인베 다주 다디 나마 미리 간다 이거 방 간이네 유쳐버려봐 근데 제가 능수 요래봐 다음은 지금 배는 거죠 양 야사 폐쇄 덤주 손데 사실은 다 벼랑은 원수 중 우주 루주 제가 요된 교제르바 다 들어든 배나로네 개부송 장간들 지금은 미리다 미리 바라라 리니 니나 가린 바스나 지 자동기 제와 줘야 딘제기 전도 여배 인자 배윤의 배서 지준다 먹이 당 여름네 가린 바 외신 공조로 봐 미안나만 수입에 다 뒤쪽에 담주디 대별로 최근 숨제 권에 장 아시아조 단계급 이내리 배유 이내리 배다 리네기 제와다 미리다 미리 바 좋은다 자동기 제와 여배야 무중으로 유단 제이제 저구유자야 디바레 오다 데벨로 쭉 틀레 미리다 미리 바라 자두냠 내기 저거든지 조샤 난 단다 임베네 미리다 미리 바라 자냠다 자둥기 저와 학벌도 미리다 미리 바라 튼디지야디 리미 비리신 튼디지 단조 시우지 삼년 없어 튼그리 다베네 양 개부 지미 근데 담주 소르 샤샤나 담주 데나레 개부 지미 근데 교노라 팡바카야 메바 베트 의문은 진바다 디시엔데 다 지미 근데 세 제기 지 심주 상보 미기 거도 디 수수 거도 나 신용 통계 다 등급이나 팬데스야 시행 거로 봐 지조 크지 피게 네 디지게 밀라 참바다 잔냠다 즉 닌지세 고고 침부르 봐 디디야 개부침이 근데 담주나로 딘지 그냥 제제난 됐으면 미줄 없을 거 같이 불도 된지 삼바상부터도 춘바지 그래 한 배만 봐게 담주나로 차샤는 배만 봐서야 되게 지게불로베 추진게 쉐워지 것도 세메베 두부다나 코란 게 닝도 코란 게 빠보다 딘지 그 토안에 배 두비야를 내가 때때 후다바다 제 두비야겠다 너나 슈바메베 닝도 기다 자활리 두비야 삼년 없어도 쉐워지 거리 디제더부 다 디지신도 중부 대연된조 다 그래 중부 대연된조 나 사실은 뭐시잖아 중부 대연다 된조니 파지고 있네 마지막 말에 이내한 군인이 진중구 도시 서부유바다 강에 가지 재미난 펜스 패드 시부지기 도시 마냥바 패드지 제와 마냥바 터네 패드 가림바 디기토베 거라 또는 로아 미리기 지조 나노라 거기부터 디기리데 디기리 토벌 치발 거도 망부지 냥제 강에 망부지 남바르 제스 신의 디기 소르고 유베 삼년 없었다 아진하면 되가 처슈 망부 나노라 디요레 심마도 딩게부 보고 중한다 로중한 망부지 소할 디기 권도체 거도 냥도 맹교데 레요 Tiga mara ngaranzu pepe meri chashan Lela zuam kajie nyingzui tenpa Bangar chewa Odin deshe yendu Tsoa la digi guna ngepardu Le lopcho nyele ya gado dezi nyangu Gado nyangbege paru dila Kange le nambar chewa dila Sine li chub chunga da Digi toba siya Da dindrege chik samlu lopso di Ajilame doga mangpo nal Tari nge de bezo nang sine ya Doga ke chabchung kashie ge Da michu lopso se uruwa Didan deje Oka michu na dindrege sha gena Namun
7: Jikyun Tsokbe Dushi Denborzu
8: Gyangkyun Lengpu Sabara Bebe Gyun
7: Singalengge Gungkamsang Xiamliya Jikyun Tsokbe Dushi Denborzu Gyangkyun Lengpu Sabara Bebe Gyun Jibbe Chichili Chen Shukin Mwenliya Lengge Ne Dunji Cheji Singda Tokin Tengba Tiarki Jokba Nam Tsuwa Yabu Gigyu Yongwa Rokram Cheba Sipti Sinang Shi. Dawa Chubi Nang Suo Xiling Guo Li Za Tan Ni Yu Yi Min Zhe Tang Le Zhanba Cha Xin Kang Zar Gito Ki Be Bar Yu Aba Ga Zong Honggir Gao Li Chong De Siru Le Tu Ya Chong Cui Dang Zhibu Yi Ting Ngay Shu Ji Tieng Ba Tiar Ki, Ren Kim Tu, Xiling Guo Li, Li Ri Lublin, Magsi Ren Lu Lublin Ki Kapar Lin Xin, Ki Zu Za Tan Din Samlu Chepsi Ki Lop Tsin Tso Ba Yung Samba Du Kam. Zhig Ri, Sam Zui Ti Yabu Du Ji, Xue Xin Yu. Kapar Lang Tsar Ji Kong Ki Lega Chi Xur. Nin Xie Ji, Ki Le Na, Dan Ki Lop Tsin Chi Ba Zhu Gui Bi, Chari Yabu Che Gui Yin Xi Ju Yu. Masi lo du ju la zam yin shong. Tengba ti ar le, lo na xun tu dar ki le ge sim shu qian bu dian la. Tong me sim du, ta par yi le dian bu ni yu. Lo jur gu yi gub. Tengba ti ar, hu he hao ti ni, xi ling gu le za tan tuo le gar gyu yu. Zhou kui tu le ma ta bi gub su, zhou bu cu, ren yi san ma nu bi, chu xip gong zhun cu le ki le gong wei. Kong zhun chuk cu, ngan cu le, de du gu le mi ba. Kongki tong wei, ti gab kongki zhou bu cu cu wa gi bu xi gi gu yong wa rong ram che gu sim ta jie yu. Gab ti du gi ke lin ti, mi lu ju cha xin lak lin dar yu. Teng ba ti ar ki, za tan ding xi cu ba tang, mang cu le gui che che di. Zhong kam sung gong tang, tun le kong pi, ba pa le gun di jie gi, lan bu sa ba zi wei. San ne ti ge zhou bei tun ki cu wa li ju qin bu chong yu. Nye dong kya mi ni shu zog ji lo ra. Teng ba ti ar le, dun ji che ji sin da to ba tang. Ti ji teng ba ti ar ki, za tang tang zhou bei qi, ti wei gang bei zun ki kong ga lue ma nyong. Ta lue ge yung cong xin ni ju ji ji, ge yung si zhu ki o yung yin bie teng ba ti ar ki. Che ma ni tu, za tang to lo di, cong xin ni ki gong tun, cang ma ri gu zha che yu. Dang mi song cha sung gong tang, zi xin sung gong, chu wu sung gong ji ni, zhung kam sung gong ki le ge zon ni shi. Kong ki, zhok bu tan le qi bu cu, cu wa ngar wei gi bu ge sam na, chong sip ki ken ten tuen le gi sing qi gui bu ma si, sung gong chui kong pi dong gu gyun kong tan. Zhung kam kul yu zog zhun le tong qin ki, rin wen chu tan ni, si rin wei ri yin ba yi le dian bu ni gui xi ju bu shim. Si ru le tu ya chong cu, zhok bu ba ya ki, kong ki si ju zhok zhi nian tu, sim nan ga cu qin bu du. Kong ki za tan le sung gyong ya bu qi gui xi bie ga mui ti le gun ki mui bu qi ge yue ji xie bu shi. Long ti da rin, ting bu ti ar ki, so zhong di nian su gui ti, chuk ri so ca zi nui ta, zhong kam sung gyong nyam nyong su, zhou bu cu le yu. Kong ki tar bi dang wei, nyong su tan, lek su, bang mi so ca xi bie cen ri tan tun bie che tab gi, zhou bu mang bu xi ki, so ca qi dan le gun do chong yu. Teng bu ti ar ki kim tan tan ni wei zhou bu yuan lin ki. Teng a nye kim ki lu ni gil hao zam tan, pa lang gil hao zam su ca qi ge yu bie. Za tan nyam xin tu gyur song. Jie su kong ki zhui gu li nian di zuo pa lang su ca tan, bu li su ca su gyur wei. Chu zi ge ca li bie kar yun bu gyan ya bu ra chun xi ju yu bu shi. Ta jie yuan lin kim ki lu ri yun bu zang ma go chi xip ju lang zam sim ba ma si. Sen zi rang ka rang su tup jing yun bu gyan pa nun chun yu bu shi. Su yun ki su ca tun le kwa na ma ce ba. Teng bu ti ar ki ta dung. Si ru le tu ya chong zui ni chi ti ji gyur chi gu zu ba ta. Wo me sui ba le nun ta ken din xing zhou tun zi chin cong suo gi tun le kong pi shuk qin dan yu bu shi. Si ru le tu ya chong zui ken din yu gu lam ti sar bi chi bi. Teng a ta rin lung ku yin bi zhu kui chong zu ti. Ta cha ni rin kang sar ge cha chu bi yu gu mi si xik du kyu yu. Dadun wang bu nub le pang war shu bi

당장 샘캄키 축배 적부 중중 서타 김다남부처 탱게 공금사 양안서 낙방 중중 집에 집에 낭시 레제나리아 제서 티리 아자게 조티 김다남부처 안안츠 넘구 초외 줄이야 계천 댐피에 제부 지달 기신 제구민 걸이야 어제 장삼 쉬고 삼죠 레부 구존피에 구유드타 개바토 녜니 초부함 게겐 당리의 중외 구대 집에 샘캄타 루디 살기 졸리야 편뉴 레고 등시 안안서 구유자티 집아야 튼비 뉴브니 지달 응아워유는 대잠기 푹진포 뉴브지리샤 당능시 구유자 지겐타 집에 저와티 지달 니부유비는 뉴브야 대신토 원세 퇴부용도 딱급증안치 레왕 집에 당연러 삼루시 담비는 아메 남이야 집어처 구자 레구시 마담 베인베이나 중재가 교카 정신전시 인버 타기 취급시

정종 루리 좀비 조부친지 조 공감사 기란소 연결 어글로상키 지룬치나 용어를 커스슈이 데링글리스나 어글로상키 기란소로 표기 망주 중남 방만로와 시바시 시주인비 기란소 5만 원 신체 야포진기 저유

0: 도 코나르 데네 어지 타 강자스리 코에 파마니비 녀와 제미타 저와 동세도 지엽시 강삼신의 비윤년등기 심종비의 파티 유태야 따지 통제치에라 넘리 저우에 총바 린진 세워시 유바티 체리야 자르지 아지 우동아 심난기 동예 청마 로부르 죄니 총빈 친비 人이기 저와 티축규 쇼와 양미 양토 팀시 린진야 파겐 데레 닌지 학바르기니 된디 켐말랑 라나 쇼마시 듀남시 총바 린진 터링기 유르실야 총고도 주디잠바 원산 치바시 디게 침난 실이나 장로 접대라 레페 보모 캄제 차라 레당 상어시 유즈 코데 중후에 대야자르디 김티 파마송리나 파난기 부디 상외 성주다 디난키 보모 타 참베 참루 코니나 산다치나 레페 리츠소게 네루 중제 롱바 강창니 나마디규 저하참시 데나 파티 모동나 이나 이 카위 넘규타 록캉비 렌수 지지아르도 뚜인
1: 범은 롱부 이나 지디 미구 진주니 대즈 너지 잠 이미 이날에 다자 년경 강사 간에 이나 니롱케 균세 미바르 용시 도베 강사 강예기 당관양 카구도 마세 다다 기랑기 송베 김장 대기도 간제 유미양 참마제 시 카게 진잠기 심난기 도시 시교로 주입시
0: 대나 총부진진기 람센 태송 미바라 콘주 조회 차진라 세코에 크게 요무지 콘주 김리나 람캬샤니 유입시 마르부 시조니 유입시 가르불라자니 유입시 지 주부장 자신 人이자 한련도다 항상도기 시입시 김태성이비 총부기 민창비 응어부터 연인지인바 고마주자 간달코비 넘규라 대비이나 네바 총바 추부시 예바 찬냠니 보무티규 미튼 치에신 그뒤 남수지 치미키 땡기 뒤주이나리 수입시 년도인 신삼소 긴장 위부티 난키 민남 야르규 머규타 다리 꾸친랑 슬긴 김지 치회사니 电学堂 CPA 这些车站也不需不是青色电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파르유 키 도주라 데미 포메 메시지 키 튠신 타주 제발 론주 제바 당지 총부 진지라 태외 공주 친부 랑마시 您 시기 쇼바 포메 아마 집으로 라도 청원시 토니 대고를 하 좋았다 타른 삼네 소루 용심비 총부 진지 통하다 랑기 포메 저 초신이야 니에 콜라 동토니 텐든 시 마즈바이나 딕토 미 삼신 좋았다 코당 체 봄에 아메 어지 틴제 촌들라기 탑돌라 니에 봄에카 태워자스 결혼기 민념줄라 순담기 고고르동아 뺏시담 시 우린 텐지라 시점들 총버진 지키 나게비 어지 아마라 결혼이나 미가라 샤나 요브마나타 머신아 미상고시 미야 ཉེ ཆེ ཟོ ཚིན དམ ཤེ ནེ གོགོར དུང ཅུ ཚ བ ནེ མ ཅུ ཉེ མི སང ཐེ ཡ རམ ཁ ཤར ཡེ བ རེ སེ བ ཤིན
1: 콘수 구레 날리나 라캬모 미 샤로시 민도게 마보 찌로 예바레스 미상게 아바데야 떼보르 마보 게바 게바 찌구이치 담바시다 까볼라자르 예바레 셀 미상게 아메 까볼라자르 예바레 셀 미상게 아메 랑고 유마르 동고르 게바 라체 자와시 균이 유방 케랑키 시윤의 머신에 나마마바 룽고 미소 이나리 예 꺄냐 마도 미 슈게 카바르 유버지 지 랑라 템바 초비에 마겐 티양 카치 티치타 가슴 디세 미에바라 모세 카치엠버시 어 초보 친구 초 총당 디나 ngoma misang wibu shi yueba shi la langso mingpe buji yue kyang kimsang kinchor kui shenbe wangki nama ra kakbu yueba ting. Kansang ni biu pia chongba rinzin siwa shi zeti bula nama shi cero ngakbe. Chongbe kyang ninji che di kong shen yu chua li na chonggor to judu zamba bomo kamze ca la letan sangwa shi yu zui kodyo chung ni de kimdo jar di lotang rikbar din di geja xie ni bomo di kimsang wibi bui namar su toba chung we goro xie yo ri. Dor tuyiba yi na jiru di le ngaran soro chongbe yu rinzin siwa di jingzhong luri denpa xinba denpa ma se chub kawe chawa kangda kang yi rong simni yu gu lotang rikbar di ni nian den ha chub yi na den den chutong yi inbe nilu den yo si.

어야 초고친주초 텐데리젠 슈잠 다가쇼이 레젠 치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니 치란소로 표기 망투기 중단님까지 시주인베 치란수 뒤도도 년가를 윤기 저유 타테아

0: 장기 모허니 하이난기 산샤파르타 총셉 타르게기 탑조 당고니 교르지고 이 듄제 바라 미남니 속칭기 내주 습게라 섬내앙 센시낭유 롱우자타 조명아 이신 중국 공산당기 개용 미리카기 미마라 듄지타 니치기 배준 휘미 제디 중화 미리기 롱동차기 루규토기 지지 루규냥아 잠유 지켜 주지 시진핑기 송시 계진낭 중국 공산당기 지치를 외동초외 피중기 계시 삼미체바르 뒤토비에 금세 세든 띵습체 유진 당용라 뉴슈 유구 루주기 외동사바 베베 뒤구비 럽진 뷰구낭유 안회신지 만산총기의 화산区 江东重雄 지소주경雄列康기 조진训바 变小云기 당무주공 전원계급기 전수치바타 지소성신기내수롱유 롱우자타 주명아 이신 랑제당기 중국민망기 니티디 디기 소와 튜니르 시비 외세르 동디엔기 럼비토 리그룹 딘베강 규토바 중심 나조 야랑바네 추부르 교와타 테네 돕시르 교르비 럽지 총규더비 폐기 총규 당 중앙기 사신 딘베 구지호 중화 미래기 럽친 겨다르 문주르 통이 인바 나조르 이지 딘부 유지 송규 福建省级 宁德 총기르 下党乡 등위기 书记 叶新기 지켜 주지 송시에 계신 년바타 티네 단대 샤당기 오장 리주라 대세 셈난 거진 소르기도 샤당 상태양 문치 신도 의외 상식리에 다자 개용기 총습 주종기 비등 상식도 주로와 티니 딱다 당기 안주니 지디 돌아 이군 비버더뷰 가지에 독주타 유리 체지 샥베 방다 약수식시 안주 지켜 주지 응악주 톡더 바로 숨토 로라 덴보르니에 튜레 버바르타 미디 쿠르유 리규 망편 십수제기 튼다 대조 야부 주규 인시 송규 흔히 장람 슈지 미국의 기칼로와 치딘 저시기 속진了 대지 나라 심규 침부 대표 당기 구지워 강중 사토로 남살라워도 교와 더비 균도 중리에 깨달아 닥지 양 사토로 주시도비 싱조 망소기 조규타 개된 튼제 칠송 나르웨 더비들 진유 안수 로딘 규르빙항 당기 깔아니바타 당기 제수 장바 정치 리네수 자와수디 변중기 공비타 퍼유 미망기 디기 소외 치도 정의기 돕슈 리기 비교 인시 송유 바로 바라 롱야타 주명아 이 진념 대비 루규 규림 규신비 중국 공제 당기 미마 동주르 망드니 지티 지소 링루 팅럽 젠기 계급 균용 내 조준 제비 양규 럽사베토 콤신 친비 규신유 상미 시진핑기 뒤럽사베 중국 개주 대비 지소 링로기 공바 주브지도 셔규 균형타 럽진 등수 닝도 다르베 동화 통미 섬듄타 랭겐 락랭 따르와 제기 동네 뒤럽타 미마라 원농 미괴베 제지사바 균시에 메바르 조괴시 주유 비중니 당문튼 지기 생두 톱겐 타바지기 아크바야르기 니도니 증인로로 지켜 주지 시진핑 안주 총사라 시문 총수로 배표 디린야 윤윤이 직접 주지 시진핑 기 송시에 계신라 년주 총부에 나란 심규 세미 대표 경남 사베토 안수 중국 공산당 미마추 사와 선물 수발 제디 토도 바로 숨투 멍시 땜부 땜비 비중 키시 균제 메바라 다비 동화타 유미츠 용법 응아르베 멍시 딩슈 응아르베 치와탄 땜바르 제구 당기 시주 상부 유바타 장매 튠치 비덥 체나 디기기 소아디 로리니어 로리시 지릭소 종이 시시 주유 비추니 당문투 지기 생두 톱게 판동기 생두니 지지 체니 채무식인라 대외 경남 사비의 고속서 사르캔 시경이 지켜 주지이 안소로 등의 사바탄 송지 제디 당기 비춘 계시 균세 메바르 타베 동괴베 랑제되는유 나라니 지켜 주지 시진핑기 송시에 계신기 공통라 모두 롭중 서무타 고아 시무리바타 비중기 계시 전부 추다 랑기 담주 탁주 제디 사두 서시 제십 레네라 시송니 계급기 퉁콩 대자 송유 댐부식 준규 인시 주유 상하이 총계의 보통 회사라 천재탄 변주로 우유 탱강기 조린 슌바 링강기 지급 주지 시진핑기 딘기 중국 민망기 레왕 정의기 락도 댐부로 송니 랑라 이지타 랑구 랑퇴 랑돕제기 권리 나르베 지도 댐베 종교를 촉수 공덕 침비 교신 유지 대낭유 안주 딘기니기 탁주 정신기 튜니라 과딩습 림바탄 도시 시 섭도 동화 이치 시 댄도 동화 송교니 토바제 제디 뉴슈 유구 사르드기 구슈 치르동화타 콜라시비 튠쿵 구지 지슈 치르동화 균튜앙 뷰사르 튠기 뉴슈 소경 제제디 tingribjengi tunne mala kangkyo zogyun chegui si chegui. Shizi yang zhuilam namchang zogyun guidongbu yungwe ki kengkongwa li jengi. Dangki sashin tenbi kujiwo, rangge ki jimjui mengshi jikse la kongpi nyubu chungwa ta. Nganso ni kongpi ki pirim labuchi tere denbang chegen si yinla, tewe zogyun chegen si kyangyi. Jikep chuji Xi Jinping ki, nganso yu gyanggyu lambu sabara bebe gyunni, tuirab sabara chechi jokwebe bebe langchung. Tacha, nganso yu kubu chimi kuyi ki lechi chemo shizi yang zhuilam ki zogyun lang shubu yin. Nganso zogyun ba yonggi tuiga dara zogyun ki lenge byuse tobyu likdub cheba ta, jimjui ki chekche jitu tubar jenni, yue gao kubu chimi kuyi ni, zemli zirsun ki kubu chimi chokzo lebara dobche guishu nyungi yinxi songyu. Bijin chonggir tungzhou kuyi, zhong cang sanglam dangki ledun uyun lengang ki shuji yu zi yang ki. Jikep chuji songxie ki jinchu, zhonggu kongzhe dangki jichiri juntun seje dingsab nang yuba ta. Nganzu Xi Jinping ki dengzu gongba lakdar tunggu dingsab jeba ta. Bijin chonggir ki dewa peba zogchun chebe yungu ta. Dengzu ki shirim ki jugyong la niti chebe tunggu laklin chu. Rangri dangki jenda chewe, pichung ki keshi ngarwe tarbe ta laklin danne. Mangso nyitam ki khasa guido ta, gange chewa, simche chewa, rigu chewa chegi nedun takju jine, mangso ki topsor ta, gizor, desor che, gyunche mebara toru dongyu yinxi songyu.
1: Digile kune biwe ne su, Zhonggu Zogchun ta nyuchu miyamzhi len zo ki dao zhubye zinshu ge ni, dao tangbu ne dao ngabye par ki, gyung ji zo ki Zogchun jimbor gor tongchur chi gata jibzhu si chu ta, chukdo zimba ta, Zogchun kurgyu ji cha ne tenbu ta, biu zhe likbye kongpi gina ba gyung kyung tu yu ji kyabzha jibshi. Dao tangbu ne dao ngabye par, gyung ji zo ki Zogchun jimbor chu, sule tiong zhe ki Zogchun jimbor tu zong le gacha nga za si par yubshi. Dao ngabar, lang zhe tou wei su zhun le zhi ki zhi yu su zhun gui kuo tu zong le ge qiong ca ji par yu bu ta zhi jie su zhun le zhi ki zhi yu su zhun gui kuo tu zong le ge zhu gu sa nga par yu jin cang me dao kong me ta dun le par yu shi zhong gu su zhun qi zhen di ne yu gu jin ki ji yong ge xi ge gun tu ding bu nga pan lu qin bu tan che ji gu nu san yi wa zhi yu ge bu jin wa ta su nu shen tang tou wa ta sa ta ke kong ki su zhun gui kuo gyung yu mang tu qin bu ti su gun ki meng xi su zhun le wu xie tu yu jin di ni su zhun ki gui kuo ding bu nga pan lu yu wa gu chi tu bie di wei tu shu ji le qiu yu ji su mu shi nang jin ki su zhun ne de ci du zhong dong lam ta lu jin qi su yu qi su zir sun su zhun ki par gui ngui su nang jin qi ci ngar xin pan lu zhuo xin yu bu ta tu le jin bo ri ki nang jin ki su zhun gui kuo ya zhong mang tu zhuo xin bu shi dao tang bu ne dao nga bie par lar gi tun kong ki su zhun jin bo tu song le ge zhang za xi par yu bu ta kur gu bian zhuo ki zhi yu su zhun gui kuo gun tu ngui yu jin gui xiu lu zhe du lin ta su le ki su su pi mi ngui bo tun kong jin tu pi ju qi bu su kia kong xip sa ki su zhun xi kun gun tu ge gu qiong shi dao nga par li ki du lu zhe ta ge ngui mang zi yu zi ne tan zi ne ti xin nyam si gyu zhe so bang mi tun zhe ki zhi yu su zhun qi xie tu song le kao su su ge zhe xip ju ca le gor ta ge zhe ge ca ji ge zhe sum ca xi par yu shi zi ju la gu di dong wei si ju ge pian ba ni xin wo se tu du qin bu ta Lianam sarba gisin gyogo chungwe gu chi wo, talu dao tangbu ne dao nga bie par, chungmi zi ju su jin ji xa ne pan nu chung yu ba ta. Lakbar tu, cheng zin zi ju chi ci jung mang tu xin ba. Ti tang qip ji, kyo kong xip sa ki su jin ta, ku ju ji ta, gyung yur nyam ji tu bishi. Dao tangbu ne dao nga bie par, su jin le ji ki ji yung bu, gor tong jur chi nga ta gyo dong sim bu ta, tu song le gya ji xi sa ni par hua. Zong ne su jin ki le ki le ni le yung bu, tu song le gya ju chu sa ni par yu bishi.
0: Dik le gong ne bebe ne zu, rang ge chang shar ki wu chu lo kang tong ma di, zhong gu guang dong ning lo chopa ce yu gong si, ji li nup yu den si, dong wa chi chu rin bie wu chu lo kang ti, ni xie gong, ji li xing xing da an chong ki tu pi ju dong gu zu yu. Ti yang rang ge ki chi ti to bie, chang ar chi bie se gui ki, wu chu lo dong lak ze gui ju ten ne ju na, gag do ru sa ba xik chung wa cun ki yu. Lo gan di ni qiang chi ti du xip ju xiang ca sum chu yi chang er qi wei kui tu ne yue jing rang ge gi chi ti to xue yi wei zhu lo gan yi lo dun chu gu ge lo dong ce 동화 치주 심바타 선유 소비 뒤 추수 기에 생기 유비 추수 인수 접시신 대자타 땜보 균투 제기 권리 코르규 토비 뉴버된 유 모주 제발의 신은 로칸디 유세 사차라 최세 마슈라 设施 레고로 와게 도 숨주 숲든 사 숨생기 유진 롱부 등 수치슈 人不 고벌레파 대단 접지 서시 바자신 인부 소기 레제 전주 망부 제유 조준 소비 말라정신기 천세 각도로 제버규 장치티 십지 시행의 연기 장아르 치베 서규타 서시 인배 차진호 저슈타 캡티 치초비 최대 진기 탁주 주시식 차유 남자 튕기 제고 조지 문바제나 로레 로동세 동와 동주로 직탄 치와 계진니 최대한 도스 세준 치세 돈칭아탄 시동 뉴순 준주 치도바타 영리 텐규로 뷔세 돈칙봉 숨직 고동 학삼 용도 치도규
1: 这个裂口呢，比外的次。山东省级出口总编任不妥为日记给吧。我秀在这期间，张连刚、龙学皮松人出口的些粗心，从别的去年这样没把那个粗心，让丁三丢了地呢。中国秋季的日，青岛出口呢，怎么头开发几年？人类出口，中国土产三米七百都有不是。小编青岛出口。除了出现去物质团队内当时不是人工监控出给出现角色给他居民给伴三头里边人工监控南湖逆电器江森南边基地出口给他居民伴这里做的起行于三个团伴他没有出去了怎么边江森南边基地出口的去陆续村间抗土张良刚去年纪了今年老家把他接着日日起就读起行于况且，走的第七遍没有你，三头短遍之前的大他，三头短遍之前的大去路来给情侣他，俺是直接用去哭了去及冷切花，春天用棉花都是七星月，及是不是？刚当我头丢你，江苏南边基地出国的去人工啊，出生去南北西北他，那里去过年，超过说话。条感也离不他，马儿比不接，听记录出吧。娘子催得他，学习的资历，聪明啊，留住军事。况且，明儿去考虑去密塞卡了点呢。俺去问住他，问把密塞他听过读，记些不是？你当江苏那儿怎么去条感出个调查救援呢？人家去断送了呀，人家去出些干面。罗铁儿青岛出口人工监控出口组织南站标组局他接不是各铁儿青岛出口机构组织期末晚选别监控委员张良刚去罗塔区别管理联体监组是不是张良刚去各铁儿人工监控出口组织去两个堂林几个俺最从北面层面人工监控出口通用员不是人家去居住是三头比完赢了居住是随便是替他去机会是就不是这个去六子决定这边的计划张良刚去从北面去年这样没把那个主题俺就说六子比人从多听松动六子做不他除了听东站六子接不去他人工监控出给地位六子新年高度突破时罗网表示张良刚去从北面去年与马接班人类出给中国土产三头接不他俺就说过了十步温泉去人工监控调控出他给南去用作人给客人天气接吧用作人工监控别调控出个通么准有不是咸阳张良刚去头头从别的去年过了十步温泉去人类天气头咱们村子马拉索浪子卡就浪子让的新旧三边接连中国出给全国直播了马比塔解析扩展岂不是
0: 这个列国呢别问的是你对结合给罗素孔别给罗安前给恰克将个把戏吧我也说给不着戏不是马王别罗安能罗不着正经给罗素铁给了句先不懂有人心拉巴尔图新经他重给的总结给娘头头他们戏不他罗中年给罗不前恰三把的规制解决所一天呢蓝嘴撒巴忙不行岁月即罗不着正经给不再拖了动我他也就给冷路给了句解决文件罗斯罗格罗斯退出，结合以罗与人头动作的三个东西有了，从解谈从西边罗这下间也都当年集中用往解决时，铁蛋娘头罗面中间谈苏起用头动作戏剧木头都拉大了解决谈，迷茫些撒起了罗这忙怎么做呢？如果罗这的嘴搞被捏断，他去解决时， lobdu le dyn changbu changsha chebo tha chagyen yue be sa chara lobdu jingchung la ji ge tha

0: 기타 소짐레 티웨 리비군이 차르고 지투 디닝 안즈 뉴욕신 치위 쿠르유츠 나르시 중국타 유럽기 튜딘 메고라 따다 야군진버탄지 균튜간 마조 치비 규진 케진시 리지 숨바시 도사르 도프로자드 중국 지급 렌지 유용키 중유 튜딘 메고르니 겐진 긴저 람시 니버만세 퇴레다 첨런 지투 치비 피기긴 제다지 양인비 Kilene, Sakon Li Gewe Tungita, Kotun Jita Lix Tungi Tunjurgin Nubachir Chingyun. Jungutan Jarmingi Sujun Kile Tiwe Mawe, Jungutan Europe Gitudin Megola Dini, Nyamle Nyobuchi Di, Jungutan Jarmingi Tunle Kojita, Kotu Koji Ginjawa, Gunche Mebara Subdun Jukiro, Gundi Dan Yuji Sumbashi. Mingar Tondun Sungyun Renuta, Saji Chipsiki Dundu Soga Jenuli, Giji Tondunla, Dengi Mebi Jengshin Tiwe Mawa Cheyu. 대다르인중 중국탄 유럽기 튜딘 미국으로 로르동세이티 니동주주류 튜딘 미국으로 책동 등기주매 니니 니동이생을 류 튜딘 미국으로 친이탄 니생이 바로 파워타 로주난드 주차 개발유 긴제응원 속이 좁지 균치에 매발을 릭수 침바타 소르누진단 토용원 속이 도르세 균튜가 토르 침바 초니뷰 긴제 티웨 통용제 정유 자르메 도이스버 주거 속비 우슈 니르경본 라르시 Mingar Giji Kuryu Le Tianle Lungi Chobi Kodun Jitaki, Kogengi Gwego Gungwata, Nyamligi Yichi Chirudongi Keji Rengxin, Lariang Wenyu. Genjin Chagi Nishu Chirudongji, Doi Sibao Chugi, Yishadan Yurubgi Chomratan Jidu Jibin Junlam, Ngarwe Gyashir Dongxin Yuji Sumbashi. Kongi, Loju Jin Megor Dongze, Dab Chulhazam Parwa Titoni. Penzun Jitu ki Rintan Raju Tuba Masi, Europe Tan Zhonggui Benjir Congdun Zhong ki Ngui Yu Guigu Yang Cungi Yu. Loju Kongtu, Minam Ni, Mekuo Zhiri Zhilung Gewar Bangbu Chi Yu Bata. Loju Ji, Minam Gindun Dungunba Ni, Yishadan Europe ki Gamsa Chimur Nursin Chi Bi, Sok Jimta Tunle ki Chagi Si Zhi. Diji Chu, Jaglam To Mekuo Saban Zhong Gintu Chi Ni, Goyi Nyam Le Ta, Nigi Nipin Gin Zhong Yur Chos Gyo Xin Yu Chi Song Du.
1: Nichia Malaysia Jimjubu Buja, Luja Puyi, Miman Chawe Chitun Jetitani Nanga, Majun Gekam Niki, Jimjun Yamleti, Namchang Gangba Jitu Chibane, Jaglam Tang, Kaju, Chugazi Cho Yonin, Yamgu Chibi, Twinsam Sabar Gushin Yujin, Nanzu, Muyu Jiguki, Julam Tuguba Masi, Isha Shalun Nanjila Kabi, Sogjim Tinetan, Twinle Jun Kamalajika, Junguishi Sombashi. 말레이시아 시르규 총어 장람 남찬네 전조탄 칼룸포르 커주키 디네니기 냠레 파르타 디네지딘 초가님준파 중마기컴니기 짐준 냠레 조타도 체디 규직 남직님준키 류사브식 좀싱규브시 로자포이기 중마기컴니기 규직 남직님준치베 냠레기 남차 조인베 말레이시아 시르규 총어 장람 남찬러 덴표강 군디동싱규 Chonyiki Tumun To Bezun Chepikyu, Namchan Ti Jenlo Mangbu Kese Tumne, Leje Pishim Gyaja Gubju Lekeyu. Jirin Tse Le Jili Chukil Hazam Yubi Jaglam Tine, Malaysia Shartan Nubki Tsongo Jiwe Gamse Sambar Ngunzin Chikyu. Junsin Ji Gwenden Chukata, Basen Chukye Warki, Sogjin Junlam Shartun Tupkyu Masi, Gekab Ti Shirnub Tsongcham Ki Benjor Tonyum Ngan Pekye Chukyur Yang Gundi Tipkyu Shiji Ta. Kongki, Jaglam Shartong Tupji, Sogjin Lechu Shukchin Pergyuta, Tunle Lingtan, Sole Kunam, Jaglam Gyutu Guji Chene, Jimjuki, Tunle Le Nichi Chibata, Tunle Le Dine Pike Le Gundi Dongwe, Kurgyu Sambushi Chagyoshi. Tetan Chibji, Juigi Dab Diru Songati, Shirgyu Tsongoki, Yugo Chomzayan Chukdu Chine, Juigi Mangpian Tan, Sogjin Tuntarki, Mikse Nindin, Ngungur Tupkyu Riji Songyubashi. 로자포기 말레이시아 시르규키 자글람 유진 덴병강 녀경 치바 중국 최시 경의 유바타 원튼 라즈의 콩토 취비 랑세 녀경와타 송경 켄키 신덴미나 망타지 코시비 중국 레지롭스 마시아 자글람르 신덴미나 강교 코든 치비 교글람 더부식 딘유비시 마시아 자글람 남찬타 류저우 자글람 리지 라제 루블링와 냠레 체바딘 너네네 송 안츠 말레이시아 로마 니게레 게와 류저우 소종 치바랑 아바타 팅급 로마 카탕부 타르친규 마원바르 중국 초이키 말레이시아 자글람 소종 디네 시조 괴저와 유 티다르 촌치 말레이시아 자글람 콜규기

0: 귤쿠 나와 냠바
1: 양주 추치트
0: 시에지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주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캄사 나나초 응어규시 미리 양년 시피에 리젤리제나 젠송청서 아니 팅디리젠키 저경과 계주히 디링키 리젠나리아 괴멸 행게초 교코민족회 사르좀송세 카중이 我追求他 팅게키 녜람토 송세 카티타 제제체 녜비스규히